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중앙방송총국 뉴스 채널이 감동 중국 2025년도 인물 시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예 수상자들로는 은폐 전선에서 활동하다 대만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활동을 견지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에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 장렬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 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호건, 공안부 미얀마 북부 범죄 단속 전담 실무조, 마을 주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박,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룡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건영 등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진심에 힘입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5편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령남의 옛 고을 뢰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장강 문명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원짜리 구운 떡을 파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85편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고 사회 안정은 국가 강성의 전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 재반 분야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당의 전국 대표대회 보고에서 특별히 한개 장을 내와 국가 안보 문제를 논술하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철저히 수호하는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서의 국가 안보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우리 당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국가 안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국가 안보에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은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에 변화가 일어난 시대이자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비약을 추진하는 시대입니다. 신시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는 유난히 준엄한 형세에 직면해 있고 전례 없는 외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각종 중대한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총괄적인 조율 기제가 완비화되지 못한 등 문제들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0: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확보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안전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국에서 강국에 이르는 역사적 도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국가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을 겪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이 대변환 국면의 일부분인 동시에 세계 구도의 불안정, 조정, 변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 개방이 날로 심화되는 배경하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소들이 서로 겹쳐지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작용하고 서로 강화하고 있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대한 외부의 도전과 위험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정학적 개입, 항시적인 국제적 충돌,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세계적 범위에서의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경제정체, 금융불안 등은 모두 기존의 국가안보 구도에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주어 우리나라의 안보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가장 큰 전략적 경쟁 상대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위, 억제, 억압을 진행하는 것은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의 외부 환경에서 가장 큰 위협과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건설과 민족 부흥 행정이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발을 든든히 붙이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수호하기 위한 금성철벽을 구축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제시하고 실행하였으며 국가의 리익을 최고 리익으로 삼고 인민의 안보를 취지로 정치 안보를 근본으로 경제 안보를 기초로 군사, 과학기술, 문화, 사회 안전을 보장으로 삼으며 국제 안보 촉진을 의고로 삼고 발전과 안보, 개방과 안보,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요소와 비전통적인 요소, 자체 안보와 공동 안보, 국가 안전 수호와 국가 안보 구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안보의 이념 혁신, 전략 혁신, 정책 혁신, 제도 혁신, 체계 혁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안보 전략 체계, 정책 체계, 법치 체계, 영도 체계, 사업 체제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분야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도록 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내포와 외연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풍부해졌고 시간적 및 공간적 영역도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넓어졌으며 내적 및 외적 요소도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복잡해졌으므로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깊이 있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며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관건은 전면적인 것이고 중점은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중요한 원동력과 보장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는 국가 운영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버팀목이며 국가 안보 능력은 국가 운영 능력의 중요한 구현이고 보장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경제와 사회의 현대화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기다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영남의 옛 고을 뢰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륙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한 뢰주는 초월 문화와 토착 문화, 이민 문화, 해양 문화, 중원 문화가 어우러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유구함으로 인해 명승고적이 많고 인문경관이 풍부한 뢰주는 예로부터 령남의 옛 고을, 바다 북쪽의 기이한 경관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뢰주 반도에 위치해 동쪽으로 태평양과 이웃하고 서쪽으로 북부만과 나란히 하는 뢰주 고성은 호수와 산을 거느린 아름다운 경치의 도시이자 뢰주 반도의 정치 중심이기도 합니다. 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2000여 년 전 전국 시기에 조자웅이 월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석성을 쌓았으며 소한 때인 기원전 111년 이곳에 군사를 주둔했습니다. 그로부터 뢰주는 2000년 동안 줄곧 군과 주 혹은 부현의 소재지였습니다. 특히 당나라 이후 뢰주성의 위상이 날로 높아졌고 성과 명나라 때는 대규모로 성곽을 증축했습니다. 성곽의 군사 방어 기능을 강화하면서 뢰주는 정치 중심이자 군사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현재 뢰주성에는 당시의 십자거리와 기루식 건물, 전통 가옥 등이 남아 눈부셨던 어제의 뢰주를 보여줍니다. 뢰주성은 예로부터 유명한 바다 항만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뢰주성 밖으로는 남도하가 감돌아 흘러 바다로 가고 성의 남쪽에는 내항과 외항으로 나뉜 뢰주항이 있습니다. 이 뢰주항은 2000여 년 전 서한 때에 개항해 당시의 해상선로를 보유했습니다. 하여 뢰주는 당나라 때 중국 남해의 해상 실크로드의 기항 중 하나로 되었으며 대외무역의 중요한 항만 소재지였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인재가 난 뢰주는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진문옥은 박식하고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조정이 수차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연로한 부모를 핑계로 벼슬길에 오르지 않다가 631년에 동합주 자사로 되었습니다. 진문옥의 노력으로 동합주는 풍요로운 땅이 되고 현지의 쩡족과 요족 등 여러 민족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634년 당나라 조정은 동합주를 뢰주라 개명했고 그로부터 뢰주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사용됩니다. 뢰주 반도의 개발에 큰 기여를 한 진문옥은 현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당태종도 그의 공을 크게 치하해 표창장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진문옥이 서거한 후 뢰주인들은 그를 뢰조라 존칭하며 그의 사당을 세워 길이길이 그를 기립니다. 뢰주 고성에서 서남쪽으로 5km 거리의 영방산에 위치한 뢰조산은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때인 642년에 신축된 뢰조산은 아름다운 경치로 뢰양 8경 중 하나에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뢰조산은 나란히 줄지은 3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에 질서 있게 위치한 중산문과 정전, 별채, 후전, 동서무, 종고루, 비랑 등 건물들이 독특한 지방 색채를 띱니다. 중심선의 제일 앞에 위치한 산문은 건듯 들린 지붕이 예스럽고 두 번째 정원에 위치한 정전은 앞쪽의 배정, 동쪽 및 서쪽의 별채와 함께 한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특히 정전의 심플한 맞배 지붕이 완만하게 뻗어내리며 긴 처마를 조성해 짙은 지방적 특색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건물들이 중심선을 따라 배치되었으며 부지가 1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뢰조산은 영남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당입니다. 당나라 이후 뢰주는 역대 왕조의 죄를 지은 신하들이 좌천되거나 류배우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성나라의 관리들인 구준과 소동파, 소철, 임배구, 조정 등이 모두 뢰주로 좌천됐습니다. 그들은 뢰주에 머무는 동안 학교를 차리고 선진적인 중원 문화를 전파하며 뢰주의 문화 발전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차린 학당과 서원은 많은 인재를 키웠고 그런 인재들은 뢰주의 문화와 교육에서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뢰주인들은 역사적으로 뢰주를 위해 기여한 이런 선현들을 기리기 위해 구준과 소동파 등 10명의 선현을 기리는 사당 10현사, 소동파와 소철 두 형제가 해후를 즐긴 호숫가에 세운 소공정, 구존의 사당 구공사 등 건물을 지었습니다. 뢰주에는 문화고적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들로는 삼운탑과 뢰조사, 복파묘, 천령사, 시편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뢰주고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소호는 원래 이름이 라호였습니다. 송나라 때인 1022년 뢰주 사호 참군으로 좌천된 구준이 호숫가에 살았고 그 후 많은 명인들이 구준의 거처를 찾으면서 라호는 점차 명소로 되었습니다. 1097년 소동파가 좌천돼 담주로 류배를 가는 길에 뢰주에 이르러 동생 소철과 만나 둘이서 라호에서 뱃놀이를 즐기며 시를 썼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두 문호를 기념하기 위해 라호를 소호라 개명했습니다. 수양버들이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소호 기슭에는 소동파와 소초를 기념해 지은 소공정과 시편사, 준원서원, 대천정, 룡왕묘 등 고건물이 자리해 뢰주 팔경을 이룹니다. 뢰주성 남쪽 령산에 우뚝 솟은 삼운탑은 원래 계수탑이라 불렀습니다. 1614년 명나라 때 뢰주의 추관 구양보가 앞장서서 탑의 축조를 주도했습니다. 탑을 축조하기 위해 기반을 파다가 배말 3개를 발견하고 해원과 회원, 장원 등 삼운 급제의 뜻을 따서 삼운탑이라 개명했습니다. 루각 양식의 벽돌탑인 삼운탑은 높이가 57m에 달하는데 내부에 계단을 만들고 외부에 란간을 만들어 탑에 올라서면 뢰주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천령사는 당나라 때인 770년 계산조사가 신축하고 그 후 역대에 걸쳐 개축하거나 증축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청나라 때 개축한 청나라풍의 고건물입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천령사는 남쪽을 바라보는데 왼쪽으로 뢰조성과 이웃하고 오른쪽으로 소호와 인접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천령사는 무성한 숲과 예스러운 고건물, 아늑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천령사는 광동소관 곡강기슭의 남화사, 유원의 운문사와 함께 당나라 때 영남의 유명한 사찰로 인정을 받습니다. 1097년 소동파는 뢰주를 경유하면서 천령사의 림시 거처를 정하고 천령사의 주지 스님과 매일 불교 교리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동파는 주지 스님이 마련한 술을 한잔 마시고 승방 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와 아늑한 환경에 매료돼 만산 제일이라는 편액을 써서 주지 스님에게 선물했습니다.

입지 7,000평방미터가 넘고 건평이 4,500평방미터에 달하며 건물 50여채를 거느린 천령사는 뢰주반도 제1의 사찰입니다. 중심선을 따라 남쪽에서부터 속조폐방과 산문, 천왕각, 대웅보전, 장경각 등 건물이 줄지어 장관이며 중심선의 양쪽에는 종루와 고루, 승려들의 숙소 건물이 대칭을 이룹니다. 뢰주의 지방문화는 독특하고 색채가 눈부십니다. 그중 광동 4대 방언가요에 드는 뢰주가는 중국의 131개 방언가요 중 하나로 뢰주반도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남국예술의 기이한 꽃이라 불립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장강문명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장강문명관은 허북성 무한시 원박원 동로 8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면적은 12,800평방미터로서 서청, 장강청에 들어서며 감지문명청, 몽환, 장강청 등이 있으며 소장품은 9,141점입니다. 장강문명관의 상설 전시, 장강의 노래, 문명려행은 물에 의해 생존하는 인류가 문명을 창조하고 또 문명이 생태에 융합되는 것을 주선으로 장강류역의 문물표본을 이용해 장강의 자연생태와 역사문명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보인 참대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철갑상어뿐만 아니라 초나라 문화를 반영한 동존치, 증후금, 동방부, 오나라 문화를 반영한 량저, 옥종 등 표본과 문물들이 있습니다. 장강문명관의 몽환장강체험청은 박물관 혁신 중 하나로서 장강이 지나는 각 성과 각 자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가장 고전적인 인문 경관을 소재로 대형의 몰입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장강류역의 자연 생태와 인류 문명은 장강 문명관이 전시하는 두 주선입니다. 자연 생태 부분은 주로 장강류역의 지형, 수문 수리, 생태 환경, 희귀 동식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부분은 주로 장강류역의 고고학 실물과 무형 문화유산 등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장강문명관은 국내 완전한 장강류역 과학 수치에 의거해 현대적인 첨단 기술 수단을 통해 장강 자연 생태 발전 과정과 인류 문명 발전 전망을 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강문명관은

0: 시계 문명 발전의 높이에 서서 장강 문명론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강 문명의 전승과 혁신, 발전을 둘러싸고 대한 문명의 전승 발전에 관한 세계 부동한 지역과 민족의 경험과 지혜를 탐색하는 기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 생태론단, 장강류역 희귀종 보호론단, 장강류역 무형문화유산론단 등을 자주 개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태 환경 개선, 희귀종 보호 방법 모색, 대중의 문화 소양 향상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자 대하 문명과 해양 문명 대화의 플랫폼으로 동서방 문화 교류, 경제 교류의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장강 문명관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배경 하에 국가의 책임과 문화적인 사명감을 구현하는 국가급 문명 전시관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장강에 립각해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 문화 경제 교류 플랫폼입니다. 장강 문명관은 장강을 전시하는 새로운 창구, 관광의 새로운 명소, 도시 형상의 새로운 표지, 문화 전시의 새로운 고지, 생태 문명 연구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원짜리 구운떡을 파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 정주의 젊은이 양근고는 1원짜리 구운떡을 팔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별한 점이라면 그가 만든 구운떡은 모양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것은 3D 립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객들은 대부분 현지 어린이로 양근고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만들어줍니다. 양근고네 가게에서는 총, 비행기, 항공모함, 삼성퇴 등 다양한 모양의 구운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모두 단돈 1원이며 아이들은 반드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골라야 하는 바 어른들은 그들의 선택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방과 후 줄을 서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구운떡을 먹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양근곤의 구운떡에는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까요? 매일 오후 아이들이 하학하는 시간이면 양근곤의 가게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양근곤의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구운떡들이 가득했으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총, 포, 비행기와 항공모함입니다. 구운떡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1원에 판매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항공모함인 료뇽함 여기 있습니다. 함재기도 두 개 딸려 있습니다. 양근고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상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군장비 판매상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구운떡을 가득 담은 광조리를 내려놓으면 줄을 서 기다리던 어린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옵니다. 있다면 양근고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맥의 구운떡에 대해 정성껏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이는 섬 35, 우리나라 차세대 은폐 다용도 전투기입니다. 어린이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양을 내는 것이 양근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접 도면을 그리고 구운떡이 부서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구운떡으로 모양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밀가루로만 만들어져 색도 단일한 데다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채워나자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율을 잘 잡고 윤곽을 최대한 뚜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양근곤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양근곤은 이 작은 구운떡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만 있다면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27살인 양근곤은 하남 출신입니다. 연구생 학력인 그의 전공은 토목공정이며 졸업 후 그도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녔었지만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퇴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집에 방치되어 있던 아버지의 오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구운떡 제작법을 전수받고 스스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운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떡을 태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양근곤의 광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예쁜 떡들로 채워졌고 그는 가격을 1원으로 정하고 매일 오후 학교 부근

0: 하지만 도우기는 아이들과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구운떡 장사는 어린이들의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 속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힐링된다고 말입니다. 어린이들 특유의 진실함과 활력이 어른들의 정형화된 사유 방식과 만나면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 것입니다. 쏟아지는 주문 쇄도에도 양근고는 앞으로 대량화 생산을 하지 않고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견지해 나아가도록 용기와 꿈을 전하고 싶다고 표했습니다. 양근고는 흔한 밀가루 반죽으로 새로움을 구워내고 아이들의 즐거움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작은 구운떡 하나로도 아이들의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데 그 무엇인들 못 해내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선물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창의력 천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구운떡의 열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작은 구운떡 하나가 어린이들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어른이 되어서는 느끼기 어려운 즐거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지한 태도로 가장 단순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양근곤의 견지가 바로 그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반갑다 친구야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소소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제일 더운 날인 대소와 쌍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를 크게 느끼게 되며 이때부터 소낙구름이 밀려오면서 자주 번개치고 우레가 울며 벼락도 칩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 6일부터 8일에 해당되는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0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소서로부터 대서까지의 기간을 5일씩 나누어 3개 후로 등분한 후 매개 후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초후에는 온풍이 불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기후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에 이미 복철에 들어섰으므로 열풍에 가깝습니다. 이후에는 귀뚜라미가 벽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면의 온도가 높아지자 귀뚜라미들은 땅 위에서 무더움으로 추녀 밑이나 그늘 밑에 가서 있게 됩니다. 3후에는 매가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매나 독수리들이 꺼낸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소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온갖 과일과 채소가 더욱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를 먹게 됩니다. 특히 음력 5월 단오를 전후해 시철식으로 즐기는 국수, 수제비 등의 밀가루 음식은 이맘때 가장 맛이 좋고 채소류로는 호박, 생선류로는 민어가 제철입니다. 민어는 조림과 구이, 찜이 다 되지만 이 무렵에는 애호박을 넣어 끓입니다. 애호박에서 절로 단물이 나고 민어는 한창 기름이 오를 때여서 그 국은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이면서도 단물이 흥건히 배어 맵고 달콤한 맛이 첫 여름의 입맛을 상큼하게 돋궈줍니다. 작은 더위라는 소서부터 본격적인 더운 날씨로 접어듭니다. 이맘때가 되면 벼는 출수기를 맞아 논에서는 1차 농약을 칩니다. 무약을 치기도 하고 근년에는 손으로 뿌리는 농약을 치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장마기와 가뭄기가 겹치는 이때 논물 관리와 무너지기 쉬운 논독 관리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 양수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김매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노래 가끔은을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3: 听原著, 学原文, 悟原理, 治国方略。
5: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 民族语言节目中心 录制。
6: 中华民族共同体概论。 第一讲， 中华民族共同体基础理论。 中华民族共同体意识是民族团结之本。 习近平。 党的18大以来，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新时代。 习近平总书记在民族工作领域 把马克思主义基本原理同中国具体实际相结合，同中华优秀传统文化相结合，提出了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우선과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있습니다.
0: 전국의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교통 운송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주 5차 보고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에너지 절약 최우선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 절약을 경제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통시켜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우리나라는 종전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동력자원 리용률을 뚜렷하게 제고시킴으로써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같이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의 해에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 1분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8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전체 설비 중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비중이 60% 이상에 달합니다. 매 1시간마다 전국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가 2천 대 이상 생산됩니다. 6월 신에너지 차량의 신차 판매량은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의 약 60%에 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나라의 GDP 만원당 에너지 소모는 6위로 27.2%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14억 톤의 표준 석탄을 적게 사용하고 약 60억 톤의 탄소를 적게 배출한 셈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습금평 총서기는 세계는 에너지 절약을 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화학 에너지 외에 제5의 에너지 원이라고 부른다고 비했습니다. 이 개념을 확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이름을 설명하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환경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름을 관찰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당정은 국내외 두 가지 대국을 조율하여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정점에 도달시키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 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는데 새로운 더 높은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방 시찰과 조사 연구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통 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산업을 강화하고 우수하게 만들며 친환경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중국 공정원 왕금난 원사는 습금평 총서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의 이 중요한 론단은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적 요구이고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현재 전 세계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구조의 심층적인 조정 변화라는 큰 배경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의 중요성과 심오한 의미가 더욱 부각돼 습금평 총서기의 장원한 안목과 더 넓은 전략적 시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제시한 전략 방향을 따라 일련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상부 설계와 정책 조치들이 잇따라 탄생됐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약성 지표를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편입시켜 15차 5기는 전망교역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제정했으며 석탄과 석유 소비 정점 도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다그치며 에너지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을 22%에 달해 2012년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북 장가구에서 모 강철기업이 올해 친환경 전기로 만든 수소로 강철을 지르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해마다 탄소 배출 80만 톤을 줄였습니다. 이는 새 한파 림장의 1년 탄소 고정량에 해당합니다. 하북 장선 첨단과학기술위원회사 수석 전문가 양용강은 이 기술을 통해 환경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으로 하여금 국제시장 통행증을 가지게 했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는 산업의 새 기회를 창조해냈습니다. 당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장비 산업 사슬을 구축했고 전 세계 약 80%의 태양광 발전 부품, 60%의 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결 에너지 업계 생산액은 1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출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제품은 기타 나라를 위해 로기로 41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올해 조항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심사 방법을 내놓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업무를 당정 지도부의 종합심사 평가 범주에 포함시켜 강성 심사 조치로 책임을 착실하게 관철하도록 압력을 줌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보다 더 친환경 저탄소에 치우쳤습니다.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착 실시 2년 내 1급 에너지 효율 수준의 새로운 가전제품 교체 비례가 60%에서 90%로 뛰어올랐고 4천억도 이상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이는 4개의 삼협수력발전소 1년의 발전량에 해당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건축, 교통 등 중점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심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을 증가하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좋은 집을 다그쳐 건설하고 노후 주택단지 에너지 절약 개조를 추진함으로써 개조 후 건축 에너지 효율을 보편적으로 20% 제고하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 배출을 17% 더 줄이고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량을 10% 좌우 더 줄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환경보호사 리태푸 사장은 향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발전, 에너지 안전 간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보다 더 큰 강도로 비화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강철, 전해 알루미늄 등 9개 중점 업계에 주목해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개조 공략 3년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민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내적 동력을 실속 있게 증강하고 친환경 저탄소 리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생변은 연간 식량 생산의 두 번째 계절로 주로 화남과 장강 중하류 9개 주요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확 진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광동성의 1,300여만 무에 달하는 조생뼈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광동성은 지능형 수확기 등 새로운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센서 데이터를 북두 위성 항법 시스템에 연동시켜 무형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벼 수확에 대한 통합 지휘를 실현해 작업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광동성은 또한 성내 약 700개 농기계 봉사 조직과 만대 이상의 농기계 장비를 통합하여 좁고 분산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회화 봉사를 전개함으로써 작업 비용이 높고 수확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기 저온 및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강서성 일부 지역의 조생뼈 수확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서성 각지에서는 194,900대의 농기계를 투입하고 지역 간 작업 인증서를 발급하여 농기계의 합리적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기란시 만안현에서는 전과정 기계화 보급으로 대규모 농가들이 짧은 수확기간 내에 수확작업을 완수하는 데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남부지역의 수확과 파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북부지역에서는 봄밀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바얀호르에서는 올해 여러 농업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밀 후작으로 귀리풀과 서늘한 기후의 채소를 재배하는 다모작 모델을 보급했으며 전용 보조금과 안정적인 계약 재배를 통해 토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여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 증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가을 곡물 생산량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7월 하순과 8월 상순 집중 호우 기간과 겹칩니다. 농업농촌부는 주요 작물과 주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조를 현장에 파견하여 순회 지도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작물, 지역, 시기별로 밭 관리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가을 곡물 연간 풍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0일을 개최한 15차 오기는 기획시다 결혈투제 기자회견에서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가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해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오기는 기획기간 우리나라는 지역 간, 류역 간 대통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종합 립체 교통망의 주요 골격 건설을 현재 91%에서 95%로 높이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8만 킬로미터의 교통 인프라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개조를 시행하게 됩니다. 농촌도로 50만 킬로미터를 새로 개축합니다.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권 종합교통운송체계를 완비하고 20개의 국제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와 80개의 전국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권 내 1시간 통근 조건을 갖춘 인구의 포괄 범위를 75%에 달하게 합니다. 또한 복합운송공략과 막힌 지점 뚫기 행동을 시행해 5년 내에 약 1,000개의 주요 화물 운송 노드가 복합 운송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보고회 제5차 보고회가 7월 21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당조서기이자 주임인 류해조가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들의 건강을 고도로 중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보건건강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 전통의약, 질병예방통제와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권고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빈곤인구의 기본의료가 보장되고 인민들의 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주요 건강 지표가 중고소득과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의 보건과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지침으로 삼아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15차 5개년 계획기간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 7월 21일에 열린 상무부 특별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사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가지 정책조치를 도입하게 됩니다. 가정 내 노인 돌봄의 필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조건에 맞는 가사 봉사 기업이 장기 요양 보험 가정 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가사 봉사 종사자들이 장시기 요양사 직업 훈련과 직업 기술 등급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가사 봉사 기업이 봉사 모델을 혁신하고 스마트한 장면을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사 봉사의 표준화, 직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가사봉사 신용플랫폼 체계를 완비하여 가사봉사 직원의 주문 접수 및 신용정보 승인 조회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품질 평가를 촉진하고 가격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1: 최근 며칠 동안 광서, 하북, 려령 등 지역은 재해 후 복구와 재건을 가속화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서 남령 횡주시 운표진 제1초급중학교는 홍수가 가셔짐에 따라 학교 교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적치된 토사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몽영화 부교장은 현재 학교 실내 토사 제거와 초기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일주일 동안 학교 안의 토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우리는 교실과 기숙사를 다시 청소할 것입니다. 각급 긴급구조 역량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 운표지는 전력과 물 공급을 회복했고 현지 재해 후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만풍선은 자신은 사천에서 온 대학생이라며 이곳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사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횡주에 다시 말리꽃향이 피어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남령 횡주시와 빈양현, 귀향시 등 주요 피해 지역의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성도가 모두 통행을 재개했고 교통운수 부문은 남은 구간의 긴급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운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하북성 승덕시 관성만족자치원에서는 이전에 홍수로 인해 현의 도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가 모두 정리되면서 도로의 정상 통행이 회복되었고 거리의 가게들도 사례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전역까지 1,966명의 주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성현 용수문진 반성구촌의 주민 조수평은 집에 물과 전기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동시에 토사 제거, 소독, 민생 보호 등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발라태진 단목욕촌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관성 만족자치현 제1중학교 발라태진 단목욕촌 주재 작업팀의 조용 팀장은 각 구조대의 긴급 수리를 통해 현재 주가장과 조가장의 도로가 이미 개통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가 통하면 공정 기계들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위험 구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조 작업도 질서 있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려능성 무순시는 연이어 폭우를 겪었습니다. 현재 려능성은 전력을 다해 자금과 물자, 인력을 배치하여 수해 시설과 주택 재건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 대응 지휘부 판공실 류혁 부주임은 현재 무순시의 모든 재해 도로가 복구되고 수력 발전 통신을 복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7개의 소독팀을 구성하여 최전선에 내려가 전시 주요 장소에 예방성 소독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모든 수해시설과 주택 재건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를 1,000억 원 증가해 금융기관이 광서, 호북, 감숙, 절강 등 피해 지역의 경영주체, 특히 소규모 기업, 개인 공상호, 농업, 양식기업, 농가에 대한 실용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도하고 장려함으로써 홍수 방지와 재해 후 재건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 수타무가 20일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영국 집권당인 노동당의 신임 당수 앤디 번옴이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신종부 구승을 위임받아 정식으로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2년 전 스타머는 노동당을 이끌고 영국의회 하원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민정책,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 주미대사 맨더슨의 에프스타인 사건 연루 논란이 지속되면서 스타머의 수상직 사퇴 압박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압박 요인 중 하나는 스타머의 맨더슨 임명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맨더슨은 2025년 2월부터 주미 영국 대사로 재직했으나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류는 그가 이미 작관 미국 재력가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영국 경찰은 맨더슨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영국 언론이 맨더슨이 임명 후 보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당시 영국 외무부가 심사 결과를 뒤집고 그가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머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사퇴 압박은 이미 크게 팽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올해 5월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심각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의석 약 1,500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에서 의회의 과반 주의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일부 내각 대신과 노동당 하원 의원들이 스타머에게 사퇴 준비를 요구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스타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은 도망가지 않고 가능한 모든 당 대표 경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번옴이 마크필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의회에 복구해 당대표 출마에 초기 자격을 얻자 스타머는 결국 6월 21일 노동당 당수직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번옴은 지난 10년간 당선된 영국의 7번째 수상입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영국 수상직이 회전문처럼 바뀌는 표면적 원인은 부적절한 집권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고 근본적 원인은 영국의 경제와 사회 분야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장기적인 정치적 분열로부터 경제 성장 둔화, 공공 봉사 압박, 높은 통화 팽창과 치솟는 생활비까지 영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은 어느 수상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집권당은 종종 당수 교체를 선택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된 것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적 다중 위기가 동시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번옴이 직면한 것은 여전히 영국을 장기간 괴롭혀온 구조적 난제들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는 외부 위기,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영국 정부의 관리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수상과 주요 인사들의 잦은 교체가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 관리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19일 번옴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도전이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생활비 위기와 과부하된 공공서비스 체계, 그리고 외교 및 이민정책 과제 등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영국이 현재 브렉시트로 인한 다중관리 난국에 깊이 빠져 있어 번옴의 정책 구상이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0: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넘은 수상 취임 후 자신의 집권 이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우닝과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서 연설할 때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되면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임 정부는 반드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정치 모델과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정치 권력이 중앙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민영화되면서 많은 지역이 탈공업화를 겪고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는 신임 정부가 정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초당적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권한을 중앙에서 전국 각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넘은 경제 측면에서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통제를 강화하고 영국 재산업화를 추진하며 정부 조달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놈의 핵심 정치적 자산은 그가 지난 9년 넘게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맨체스터 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이념은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놈은 이미 이 이념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 기능을 수도 런던 밖으로 이전하고 주택,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지방자치권을 확대해 런던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놈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영국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0일 보놈은 수상 취임 후 힘든 작업을 곧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호하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자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코너에서는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중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그럼 본 프로그램 고전 해설인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이 시는 시경 대아민로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경은 중국 고대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풍, 아, 송으로 나뉘며 밀로는 대아에 속한 한 편입니다. 당시 주나라의 통치자 주려왕이 민중에게 무거운 부역을 가해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서목공은 밀로라는 글을 지어 간언했습니다. 글의 첫마디가 바로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였습니다. 고역에 시달린 대중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의 최초의 함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초요는 다시 사회 모델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유가의 경전인 레기의 레운 편에서 공자의 입을 빌려 두 가지 사회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대동이고 다른 하나는 초요입니다. 대동의 특징은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요의 특징은 대도가 사라지면 천하가 가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동과 초요 중 당연히 대동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례법이 무너진 춘추 전국 시대에는 대동 사회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선현들이 바라던 것은 례로 나라를 다스리는 초요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 사회의 두 번째 함의로 고대의 비교적 리상적인 사회 모델입니다. 그 후 초요 사회는 또 풍요로운 생활 리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신기질의 서강월 야행 황사 도중이 이를 가장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질은 시에서 볕꽃 향기 속에서 풍년을 말하니 개구리 합창 소리 들려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요 생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요 사회의 이 세 가지 함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이 시를 인용한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초요 사회의 리상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 특질을 구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사상을 발양하고 빛냈으며 당이 제기한 초요사회 건설 목표는 바로 전통적 초요사회의 사상에 대한 창조적 전환이며 혁신적 발전입니다. 둘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주 시기 옛사람들이 초요 개념을 제기해서부터 2000

0: 2021년 7월 1일 천안문에서 습금평 청소기가 초여사회를 중화대지에서 전면 실현했다고 장엄하게 선포하기까지 중국인민은 3천여 년간 초여사회를 추구해왔습니다. 1979년 등소평 동지가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초여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기해서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미 40여 년을 분투했습니다. 특히 빈곤 해탈 공약 사업은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고로 어느 정부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해냈습니다.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초여사회는 결코 우리의 분투 종점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의 리상적 견지에서 말하면 초여우회는 대동도 있습니다. 당의 분투 목표에 따라 2021년에 우리는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고 현재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의 분투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는 바로 세종국 창건 100주년 때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당이 제시한 답은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이는 당이 중화민족을 위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부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1년 8월 17일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 론述은 공동부유의 깊은 내포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이 모두 각자 몫이 있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지 소수인의 부유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 분화의 구도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규결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추진하고 양극화를 다로이 방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모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현대화 진척에 참여하며 자신의 기여로 국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2: 병어근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일리 카자흐 자치주 가라다라진 춘쿠 시태촌은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쿠 시태촌의 마을 주재 제일석이 리승은 관광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처음에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르행, 쇼핑, 오락 제품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화 몰입형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관광객이 그냥 겉만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지에서는 카자흐족의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시작했고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전승인 기록을 작성해 민족가무 전통수공예, 민속의례, 말문화, 특색음식 등을 중점적으로 계승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체험활동에서는 중쿠시태촌의 돔브라 연주와 노래 등 전통기술과 민속전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10여 개의 무형문화유산 전승 거점과 수공예 체험 공방을 조성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을 초청하여 상시적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승석이는 마을에 창업하러 온 젊은이들이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새 주민들이 새 리듬을 활용하여 민족 문화와 농촌 관광을 더욱 긴밀하게 융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족 여성 레이자 마티티는 리승이 언급한 젊은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절강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항주에서 조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느긋한 삶을 동경하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그녀도 점차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고향의 민박 창업팀에 합류했습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중쿠시태촌에 와보니 카자흐족 전통문화 풍습이 온전히 보존된 모습을 발견했고 또 어린 시절 귀로 들었던 민속 풍습들을 이곳에서 모두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다면서 중쿠시태촌에서 짙은 생활의 정취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은 과도한 상업 개발 없이 본연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느낌과 독특한 문화체험을 선사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민박 운영 외에도 양털 벨트 제작, 양미지

0: 류거리 이동 목장 시즌에는 목축민들이 이동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유목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박 관리인들은 여름에는 중쿠시티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알타이로 가서 일하며 여러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쿠시티에서 레이자 마티티는 자신과 비슷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색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창의력으로 농촌 마을의 생명력을 일깨워 이 전통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밤 미군은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발동했습니다. 19일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은 모두 자국에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이란 남부의 기반시설을 공습한 목적이 무엇이고 해만 국가들의 해수 담수와 공장들이 공격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광범위한 우려를 자아내는지, 그리고 미군 기지를 자주 공격하는 이란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군은 이란의 여러 지역, 특히 이란 남부 해안 지방을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의 해양군사감시시설, 방공시설 지휘센터, 해상작전시설,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소 등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면서 미군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여러 주 관원들은 교량, 철도, 공항 통신탑, 담수화 공장 등 민간 기반 시설들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중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호르무즈 간주는 특히 공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관계자는 최근 해당 주의 6개 다리가 폭파되어 수부도시 아바스항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 교통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16개의 통신타워가 폭파되어 해당 주의 많은 지역 통신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등 중동 매체는 미국의 이러한 기반시설 공습은 이란 남부와 외부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면서 특히 아바스 항 차단을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아바스 항은 이란 해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중요한 기지이자 이란 최대의 상업 항구로서 군사와 경제적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 킹스칼리지 안전연구학원의 수석 강사인 마크 힐버는 미국 측이 다리를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이유는 이 다리가 이란 남부 운송선의 생명선으로서 군사적인 후방 지원과 작전 행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다리를 폭파한 것은 이란이 남부로 무기 장비를 운송하는 것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충돌에서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아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18일 미군이 호르무즈 간주에 한 해수 담수화 공장을 공습하여 주변 20개 마을에 약 1만 명 주민의 식수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부문은 19일 자국의 한 발전소와

0: 잠수와 공장이 이틀 연속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대의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만 국가들은 기후가 건조하고 잠수 자원이 부족하여 물 사용이 잠수화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를테면 잠수화 공장을 통해 해수를 식수 관계, 공업 용수 등으로 처리하여 사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민 물 사용의 90%가 잠수화 처리에 의존하고 바레인과 카타르는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환경문제 전문가의 관점을 인용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나라들은 국토 면적이 작고 해수 담수화에 크게 의존하며 전략적 비축 저수지의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해수 담수화 공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사회와 경제 안정에 큰 위험 부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정치 강사 록산 파르만 파마야는 미국의 이란 남부 담수화 공장, 교량, 공항 등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이란이 쿠웨이트의 동족 목표를 타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측은 쿠웨이트를 일종의 시범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8일 요르단 내에서 17일 두 명의 미군 병사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의 미군 병사가 실종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관련 군사 작전 중 미군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은 사고 발생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요르단 내의 한 미국 공군 기지가 이란 측의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 외에도 기지 내 비행기와 무인기도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란의 공습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최근 보복 작전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미국 측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손상시켰습니다. 미국 측의 한 익명의 관원은 이란의 최근 1년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이란 측에 여전히 충분한 미사일 비축이 있고 그 미사일이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요격을 더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에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여러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이 미국 방공 시스템에 적응했고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동식 궤도 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을 사용하여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하지만 쓴맛이 나는 오이는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복근의 한 남성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급성 감부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것일까? 네, 광동성 중이병원 응급실 부주임 이사 왕진종은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하여 쿠쿠르비타신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소는 일부 비소계열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온에 견딥니다.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서 익혀 먹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독성이 강합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위장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구토 유도, 수분 공급, 대성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쿠쿠르비타신 중독의 잠복기는 10분에서 2시간 사이며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위장 불편,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면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박 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쿠쿠르비타신이 쓴 오이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박과류 채소나 과일의 쓴맛이 난다면 모두 쿠쿠르비타신 중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할까? 네,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네, 한 입만 먹었더라도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어지럼증, 무기력,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네,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네, 가능하다면 먹다 남은 오이를 함께 가져가 이사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 고버넌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사회 고버넌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조문적으로 포체했습니다. 이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 고버넌스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한 중대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요한 의의, 중점 과거 및 사업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견실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용도 하에 우리나라 사회 거버넌스 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사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면서 경제의 쾌속 성장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결정은 실천 경험을 총화하는 기초에서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부응하여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새로운 배치와 포치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우리 당은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진하는 실천 속에서 사회 거버넌스 규칙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심화되면서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서둘러 형성할 것을 제기했고 19차 당대회에서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 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으며 20차 당대회와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국가안보체계와 국가안보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에 한층 더 포함시킬 때 대하여 포치했습니다. 우리는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가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가 보장하며 과학기술이 뒤받침해서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여 사회 거버넌스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회 거버넌스의 현대화로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하려면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근본적인 좌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이 더욱 강렬해졌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방면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날로 늘어났으며 정리수호, 권리구제, 안전보장, 서비스 공급 등 방면에서의 우리의 능력과 수준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를 제출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으면서 민생을 힘써 보장하고 개선하며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인민이 사회 거버넌스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시로를 평가하며 그 성과를 공유해야만 인민 대중이 더 충실하고 보장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중대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현실이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되고 호조되면서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했고 발전 과정에 직면하는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조건보다 많지만 여전히 발전 과정의 오름과 전진 과정의 문제점, 성장 과정의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맞서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들이 이전보다 더욱 준엄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표본 동치와 조치 선행을 견제하며 위험 예방 통제 기제를 보완하고 위험 연구 판단 기제, 결책 위험 평가 고과 기제, 위험 예방 통제 협동 기제, 위험 예방 통제 책임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만 사회 전반의 안정을 더욱 잘 수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점 과업의 실시를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결정은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을 견제하고 제도 보완, 기재 혁신,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점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포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재반 중점 과업의 실시를 착실히 틀어주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사회 모순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인민 내부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예방, 조정, 법치, 기층에 입각하여 먼저 예방하고 선차적으로 조정하며 법치를 운영하고 현재서 해결함으로써 작은 일은 마을 내에서 해결하고 큰 일은 진에서 해결하며 모순을 상부로 이전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기층 봉사의 훌륭한 기품을 크게 고양하고 가정, 결혼과 연애, 이웃, 채무 분쟁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색출과 해설을 계속 전개하고 적시 여러 부류의 모순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맹아 상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남이 좋아, 인정이 좋아.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들이 한 깊은 리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먼저 밤샘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쉬고 나면 밤샘 습관이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낮에 잠을 보충하려도 잠들지 못하고 기운이 없으며 밤에도 여전히 잠들기 어려운 공경에 빠지고 납니다. 내 몸은 도대체 어떻게 밤과 낮을 구분하고 우리가 밤을 샜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까? 내 인체가 주야를 구분하는 핵심은 생체시계와 외부 신호의 협동작용이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원 제1-1호 센터 신경과 부주임 이사 리무는 인간의 뇌 속에는 식요차 상핵이라는 지휘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정교한 타임모어와 같아서 망막을 통해 외부의 빛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몸의 상태를 조절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는 낮에 강한 빛이 망막을 통해 식요차 상핵에 전달되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뇌를 깨어있게 함으로써 사람이 효율적으로 업무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밤이 되면 빛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식요차 상핵은 멜라토닌 분비에 대한 억제를 해제하여 멜라토닌 분비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졸음이 밀려오게 하여 인체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도록 이끕니다. 동시에 신체 여러 생리 활동도 주야 리듬에 맞춰서 함께 변동하며 밤낮 교대의 생체 리듬을 함께 구축합니다. 호르몬 분비 역시 주야 리듬을 따르는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등은 분비량이 낮과 밤의 교대에 따라서 규칙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리무는 신체 대사 활동은 낮에 더욱 활발해져 에너지와 영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밤에는 속도를 늦춰 회복 및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러한 생리 활동의 저호론 변동은 신체가 주야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감지하도록 합니다. 몸이 밤샘을 감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야 리듬의 혼란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억지로 깨서도 뇌의 식요차 상핵은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고수하며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서 휴식 명령을 내리고 멜라토닌도 제시간에 증가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졸림, 주의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등 신호들은 우리 모두 몸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샘은 몸의 호르몬 균형도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코르티졸은 낮에는 몸이 깨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지만 밤이 되면 점차 감소하여 수면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밤을 새면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몸의 피로감을 계속 가중시켜 밤을 새울수록 더 피곤해지고 피곤할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리무는 밤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사효를 저하, 신경 복구 과정 방해, 면역 기능 약화 등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차원의 비정상적인 변화들은 모두 신체로 하여금 수면 시간이 영향받고 있음을 명확히 감지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몸은 규칙적인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생체 리듬을 지키고 밤샘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건강 투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의 첫걸음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CT는 1년에 몇 번씩 찍어도 괜찮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지 않는데 CT로 폐검사를 한번 해볼까? 갑자기 넘어졌는데 뼈에 문제가 없는지 CT로 확인하지 않을까? 네, 건강 검진 처리되거나 몸이 불편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CT 검사 전에 고민에 빠집니다. 병을 제때 발견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만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해마다 11월 8일은 국제 방사선의 날입니다. 이에 CT 검사와 관련된 이 문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과학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반 CT 검사는 연간
7회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내과학 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CT 검사로 인한 암 발생률은 연간 새로 증가된 암 사례의 약 5%를 차지하며 그중 폐암, 대장암, 백혈병 등이 흔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두 번째로 많고 복부 골반 CT 검사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는 연간 방사선량이 100밀리시버트 미만일 경우 인체 종양 발생률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 CT 1회의 방사선량은 2에서 1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며 조영 증강 CT도 5에서 20밀리시버트로 안전 기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단일 검사 최대 방사량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일반 CT는 연간 7회 이하, 조영 증강 CT는 5회 이하로 검사를 받을 경우 이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인체 안전 허용 범위 내에 듭니다. 강조할 점은 CT 검사의 핵심 원칙은 필요성과 긴급성이지 단순한 횟수 제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병 진단이 중요한 시점에서 CT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잠재적인 방사선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 진단용 CT 방사선량은 인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였으므로 환자는 지나친 우려로 필요한 진료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CT의 일반적인 방사선은 통제 가능하지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검사 대기시 CT실 문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 금속 물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경부 CT 검사의 경우에는 금속 틀이 유무를 사전에 이사에게 알려주어 불필요한 재촬영을 방지해야 합니다. CT 검사 시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숨을 들이쉬고 참는 동작을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 노출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우 동일 부위 CT 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하며 최근 유사 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몸을 조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량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영 증강 CT를 실시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약 2,500ml의 물을 마심으로써 체내 조영제 배출을 촉진하고 신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분별하게 CT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가능하면 초음파나 MRI와 같은 방사선 노출이 없는 검사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C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전용 저선량 스캐닝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신부, 특히 임신 초기에는 응급 상황이거나 CT가 유일한 진단 수단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CT 검사를 피해야 합니다. 네, 최근 자선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의사는 보다 신중한 위험 평가를 거친 후 CT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최여금 씨의 글 콩나물의 미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작고 단단한 콩알에서 나는 잠든 신의 혼, 아니 지뢰나 삶을 꿈꾸는 인간의 편린을 보았다. 흙과 어둠 속의 기억만을 품고 단단한 껍질 속에 침묵으로 각인된 그 콩을 나는 찬물을 담근 그릇을 무대로 마련해 줌으로써 깨웠다. 완벽한 어둠이라는 조명 아래 콩은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머금은 콩은 이내 하얗고 고운 머리를 내밀었다.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콩은 온몸으로 찬물을 받아들이며 몸을 비틀고 뻗으며 올라섰다. 뻗어가는 몸짓은 하나하나에 구스렸고 하루가 다른 자람새는 짧지만 강렬한 서사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를 밀치며 올라가는 뜨거운 생명력, 하얀 다리를 뻗어 펼치는 가장 순수한 춤사위였다. 나는 그저 물을 주는 관객이지만 그들은 성장 속에서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그들은 햇살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좁은 공간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성장시켰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데 있지 않았다. 어둠을 이겨내고 하얗게 피어나는 지뢰람, 그 과정 자체였다. 우리 역시 삶의 어둠 속에서 좁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역경이 그 찬물이 될 것이다. 콩의 찬물을 생명의 원천으로 삶았듯이 우리 역시 주어진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성장시키는 영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서로를 밀치는 경쟁도 서로를 더 높이 끌어올리는 생명의 줌이 될 수 있다. 마침내 그들은 솥 안에 끓는 물에서 마지막 시련을 맞이했다. 그것은 삶의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잠재된 모든 맛과 향을 끌어내는 마지막 편집 과정이었다. 아삭함과 시원함이 어우러진 맛 속에서 그들은 모든 침묵을 깨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씨가 되었다. 인간의 삶 역시 그러하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역경의 과정은 끝이 아닌 더 깊고 진실한 자신으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도약인 것이다. 고통을 통과해야만 자기만의 잠재된 진정한 가치를 피워낼 수 있다. 내가 직접 키운 콩나물을 식탁 위에 올리는 순간 콩나물의 미학을 목도했다. 그것은 지뢰란 성장의 미학이자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 완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승화의 미학이었다. 나의 작은 부엌은 이제 생명의 위대한 서사시가 매일 쓰이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무대에서 나 자신이 어떤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말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 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결시 북산수학교 당 총지석이 교장 강위화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북산수학교의 역사가 몇 년이 된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125년이랍니다. 영결시 북산수학교에 어릴 때부터 당의 역사를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자 주제교양 실천기지에서 학교 당 총지석인 강위화가 당기 앞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품은 이 학교에서 홍색 씨앗은 하나 둘씩 학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 강유화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도나시 한 시골 학교 교인이사 당원이었던 아버지는 불행히도 26세 젊은 나이에 근무 중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어릴 적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르는지 전해 들으면서 자랐다. 아버지는 말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정부와 이웃들의 따스한 도움은 끊기지 않았다. 수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성장한 자는 그 은혜를 고향에 꼭 갚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다짐은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잡았다. 1997년 사범전업을 졸업한 후 그녀는 교편을 잡았고 영길시 연하수학교에서 시작해 진학수학교, 북산수학교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교육 일선에 몸을 담아왔다. 2021년 그녀는 북산수학교 당 총지석이 겸 교장으로 부임했다. 북산수학교는 영길시에서 최초로 당지부가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이 깊은 역사를 학생들에게 쉽고도 마음에 와닿도록 전하는 것이었다. 부임 후 그녀는 먼저 당사 이야기 100강 수업을 추진했다. 매 학급이 한 단락의 당사를 맡아 학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수업이었다. 그녀는 교원들에게 연도만 외우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느낀 감정을 이야기에 담아서 들려줄 수도 있도록 이끌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들은 것을 나누는 기쁨을 통해 홍색 교양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었다. 홍색 교양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위화는 붉은 초의 불꽃 당근설 브랜드를 선보였다. 올해 7일을 맞아서 이 브랜드에 결부해 7을 맞이해 당의 은혜 노래하고 영웅 찬양 활동을 기획했다. 1차 당대회부터 20차 당대회를 주제로 각 당원 교원이 당의 역사를 강의하고 학생들은 영웅 인물을 선택해 그 이야기를 공유하게 했다. 인터뷰 당일 1학년 류희요 학생이 교단에 올라 닥털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흥미로운 대목이 이르자 류희요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혜화가 보낸 편지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은 앞다투어 대답하려고 손을 높이 들었고 수업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유화가 그려온 대화 플러스 참여식의 홍색 수업의 풍경이 바로 이것이었다. 홍색 탐방 수업에서도 홍색 울림은 계속되었다. 한 차례의 혁명유적지 탐방이 끝난 후 한 5학년 학생은 집 앞에 있었던 허름한 흙담에 이토록 뜻깊은 혁명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의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강유화는 연변박물관, 태흥, 홍색마을, 로전사의 집 등 다양한 자본을 통합해 홍색 플러스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의 수립 탐방 로선을 설계했다. 학생들은 이 로선을 따라 역사를 되새기며
여러 민족이 대대로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발걸음이 닿은 곳이 교실로 되고 시선이 머문 곳마다 교세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규환은 교성에 어릴 때부터 당의 역사를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자 주제교황 실천 기지를 세우고 홍색 대강당을 개설했다. 아울러 홍색 수업 듣기, 붉은 기 전달하기, 홍색 도서 읽기, 홍색 그림 그리기, 홍색 영화 보기, 홍색 가요 부르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홍색 문화가 학교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의 경극이에요. 화하의 아름다운 음료를 간직하고 있죠. 강귀화는 아이들 수업을 통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 이를 위해서 무형 문화유산을 교정으로 학급마다 박물관 수업을 도입했다. 학급마다 한 가지 무형 문화유산을 맡고 학생들이 꼬마 선생님이 되어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문화사절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주변 사회구역을 방문하면서 민족 단결의 이념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한 가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사업의 가치이라고 강규환은 전했다. 교육 분야에 몸담은 30년 동안 강규환은 전국 교육 분야 선진사업 일꾼, 전국과학교육선진교장, 국가가상탁월한 10대 교장,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일 여성기준병,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등 여러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강규화에게 가장 값진 상은 아이들이 홍색 문화의 자양 속에서 신앙인은 새 시대의 청소년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었다. 한기 또 한기 학생들이 홍색 교실에서 출발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고 강규화는 오늘도 이 학교를 지키며 학생들의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길잡이로 남아있다. 그녀는 세벌 속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그 씨앗들이 활짝 꽃피울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을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은 팔면 위풍입니다. 여덟 팔, 낮 면, 위엄 위, 바람풍으로 구성된 팔면 위풍은 위풍 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나라 말 원순이 재위 기간에는 전례 없는 혹정이 이어졌고 정치는 부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통치자들의 폭정에 반항했고 백성들의 연연 봉기는 원나라의 통치 체제를 급속도로 와해시켰습니다. 봉기군 가운데서 비교적 세력이 강했던 주원장은 1356년에 집경, 오늘날의 남경을 점령하고 오국공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후 연연 승리를 거둔 주원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승이란 사람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승은 주원장에게 성을 높이 쌓고 군량을 비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승이 알려준 비결을 듣고 난 주원장은 바로 군량과 마초를 사들이고 병마를 훈련시켰으며 군웅을 제거하고 중원을 통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원장의 행동을 살피던 장사상과 진호량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주원장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 화운을 장사성의 아들로 변장시킨 후 진우량의 군에 파견해 군사기획을 상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량 측의 대장인 장정변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장정변은 몇 번이나 진우량에게 충고했지만 진우량은 장정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홧김에 장정변이 꼼꼼해서 박탈했습니다. 주원정과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은 진우량은 전투를 벌였고 결국 진우량의 대군은 주원장의 부대에 의해서 괴멸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우량 역시 이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우량의 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원장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주원장 부대는 구강구에서 연회를 베풀어 자축했습니다. 군사들이 마음껏 술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원장은 대상 서달과 함께 조용히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달밝은 밤길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강가에서 그들은 한 쌍의 로부부가 배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달은 레이를 갖추어 그 부부에게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배가 강의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로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대장군은 위풍당당하다네. 주원정과 서달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남경을 수도로 정하고 명나라의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그때 강가에서 만났던 로부부를 찾아 상을 내렸고 그때 탔던 배에는 특별히 빨간색을 칠하여 기념물로 남겼다고 합니다. 네, 팔면 위풍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위풍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익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 우선과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있습니다.
0: 전국의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현대화 종합교통 운송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0: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주 5차 보고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검총 총서기는 에너지 절약 최우선 방침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 절약을 경제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통시켜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다그쳐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우리나라는 종전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동력 자원 리용률을 뚜렷하게 제고시킴으로써 친환경 생산 생활 방식을 다같이 형성하게 됩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 1분마다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80만 킬로와트시에 달하고 전체 설비 중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비중이 60% 이상에 달합니다. 매 1시간마다 전국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가 2,000대 이상 생산됩니다. 6월 신에너지 차량의 신차 판매량은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의 약 60%에 달했습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나라의 GDP 만원당 에너지 소모는 6위로 27.2%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14억 톤의 표준 석탄을 적게 사용하고 약 60억 톤의 탄소를 적게 배출한 셈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강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습금평 총서기는 세계는 에너지 절약을 개발보다 더 우선적으로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 비화학 에너지 외에 제5의 에너지 원이라고 부른다고 비했습니다. 이 개념을 확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이름을 설명하면서 습금평 총서기는 친환경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름을 관찰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당정은 국내외 두 가지 대국을 조율하여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을 정점에 도달시키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 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높은 요구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방시찰과 조사연구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통산업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개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산업을 강화하고 우수하게 만들며 친환경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중국 공정원 왕금난 원사는 습금평 총서기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의 이 중요한 논단은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적 요구이고 고품질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임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현재 전 세계 기후 온난화와 에너지 구조의 심층적인 조정 변화라는 큰 배경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의 중요성과 심오한 의미가 더욱 부각돼 습금평 총서기의 장원한 안목과 더 넓은 전략적 시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제시한 전략 방향을 따라 일련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상부 설계와 정책 조치들이 잇따라 탄생됐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약성 지표를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편입시켜 15차 5기는 전망교역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제정했으며 석탄과 석유 소비 정점 도달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다그치며 에너지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을 22%에 달해 2012년보다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북 장가구에서 모 강철 기업이 올해 친환경 전기로 만든 수소로 강철을 지르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해마다 탄소 배출 80만 톤을 줄였습니다. 이는 새 한파 림장의 1년 탄소 고정량에 해당합니다. 하북 장선 첨단과학기술위원회사 수석 전문가 양영강은 이 기술을 통해 환경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으로 하여금 국제시장 통행증을 가지게 했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는 산업의 새 기회를 창조해냈습니다. 당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장비 산업 사슬을 구축했고 전 세계 약 80%의 태양광 발전 부품, 60%의 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결에너지 업계 생산액은 15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출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제품은 기타 나라를 위해 로기로 41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여주었습니다. 올해 조항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심사 방법을 내놓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업무를 당정 지도부의 종합심사 평가 범주에 포함시켜 강성 심사 조치로 책임을 착실하게 관철하도록 압력을 줌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보다 더 친환경 저탄소에 치우쳤습니다.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 교체 정착 실시 2년 내 1급 에너지 효율 수준의 새로운 가전제품 교체 비례가 60%에서 90%로 뛰어올랐고 4천억도 이상 전기를 절약했습니다. 이는 4개의 삼엽수력발전소 1년의 발전량에 해당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건축, 교통 등 중점 분야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심화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을 증가하며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좋은 집을 다그쳐 건설하고 노후 주택단지 에너지 절약 개조를 추진함으로써 개조 후 건축 에너지 효율을 보편적으로 20% 제고하도록 확보할 계획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요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 배출을 17% 더 줄이고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량을 10% 좌우 더 줄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원절약 환경보호사 리태부 사장은 향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발전, 에너지 안전 간의 관계를 잘 총괄하고 보다 더 큰 강도로 비화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강철, 전해 알루미늄 등 9개 중점 업계에 주목해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개조 공략 3년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전민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내적 동력을 실속 있게 증강하고 친환경 저탄소 리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식량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생변은 연간 식량 생산의 두 번째 계절로 주로 화남과 장강 중하류 9개 주요 생산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확 진도는 약 70%에 달합니다. 광동성의 1,300여만 무에 달하는 조생뼈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 광동성은 지능형 수확기 등 새로운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센서 데이터를 북두 위성 항법 시스템에 연동시켜 무형의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벼 수확에 대한 통합 지휘를 실현해 작업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올해 광동성은 또한 성내 약 700개 농기계 봉사 조직과 만 대 이상의 농기계 장비를 통합하여 좁고 분산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회화 봉사를 전개함으로써 작업 비용이 높고 수확 효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기 저온 및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강서성 일부 지역의 조생뼈 수확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시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서성 각지에서는 194,900대의 농기계를 투입하고 지역 간 작업 인증서를 발급하여 농기계의 합리적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기란시 만안현에서는 전과정 기계화 보급으로 대규모 농가들이 짧은 수확기간 내에 수확작업을 완수하는 데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남부지역의 수확과 파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북부지역에서는 봄밀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몽골 바얀호르에서는 올해 여러 농업 혜택 정책을 시행하고 밀 후작으로 귀리풀과 서늘한 기후의 채소를 재배하는 다모작 모델을 보급했으며 전용 보조금과 안정적인 계약 재배를 통해 토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여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 증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가을 곡물 생산량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7월 하순과 8월 상순 집중 호우 기간과 겹칩니다. 농업농촌부는 주요 작물과 주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작업반과 과학기술 소조를 현장에 파견하여 순회 지도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작물, 지역, 시기별로 밭 관리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대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가을 곡물 연간 풍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공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0일을 개최한 15차 오기는 기획시자 결혈투제 기자회견에서 교통운수부 관련 책임자가 교통강국건설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송체계를 구축할 때 관련해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오기는 기획기간 우리나라는 지역 간, 류 간 대통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종합 립체 교통망의 주요 골격 건설을 현재 91%에서 95%로 높이게 됩니다. 2030년까지 약 8만 킬로미터의 교통 인프라 승격과 디지털 지능화 개조를 시행하게 됩니다. 농촌도로 50만 킬로미터를 새로 개축합니다.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권 종합교통운송체계를 완비하고 20개의 국제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와 80개의 전국적인 종합교통중추도시건설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권 내 1시간 통근 조건을 갖춘 인구의 포괄 범위를 75%에 달하게 합니다. 또한 복합운송공략과 막힌 지점 뚫기 행동을 시행해 5년 내에 약 1,000개의 주요 화물 운송 노드가 복합 운송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1: 고품질 발전에서의 민생 보장과 개선 상황 정책 결렬 보고회 제5차 보고회가 7월 21일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당조서기이자 주임인 류해조가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들의 건강을 고도로 중시하였고 우리나라의 보건건강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봉사, 전통의약, 질병예방통제와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빈곤인구의 기본의료가 보장되고 인민들의 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주요 건강 지표가 중고소득과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의 보건과 건강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건강 우선 발전 전략을 지침으로 삼아 보건건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15차 5개년 계획기간 건강중국 건설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 7월 21일에 열린 상무부 특별기자회견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우리나라는 가사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가지 정책 조치를 도입하게 됩니다. 가정 내 노인 돌봄의 필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조건에 맞는 가사 봉사 기업이 장기 요양 보험 가정 봉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가사 봉사 종사자들이 장시기 요양사 직업 훈련과 직업 기술 등급 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가사 봉사 기업이 봉사 모델을 혁신하고 스마트한 장면을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사 봉사의 표준화, 직업화,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가사봉사 신용플랫폼 체계를 완비하여 가사봉사 직원의 주문 접수 및 신용정보 승인 조회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품질 평가를 촉진하고 가격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1: 최근 며칠 동안 광서, 하북, 려능 등 지역은 재해 후 복구와 재건을 가속화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서 남령 횡주시 운표진 제1초급중학교는 홍수가 가셔짐에 따라 학교 교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적치된 토사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몽영화 부교장은 현재 학교 실내 토사 제거와 초기 청소가 완료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일주일 동안 학교 안의 토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우리는 교실과 기숙사를 다시 청소할 것입니다. 각급 긴급 구조 역량과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 운표지는 전력과 물 공급을 회복했고 현지 재해 후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만풍선은 자신은 사천에서 온 대학생이라며 이곳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토사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횡주에 다시 말리꽃향이 피어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남령 횡주시와 빈양현, 귀향시 등 주요 피해 지역의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성도가 모두 통행을 재개했고 교통운수 부문은 남은 구간의 긴급 복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운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하북성 승덕시 관성만족자치원에서는 이전에 홍수로 인해 현의 도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가 모두 정리되면서 도로의 정상 통행이 회복되었고 거리의 가게들도 사례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저녁까지 1,966명의 주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성현 용수문진 반성구촌의 주민 조수평은 집에 물과 전기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동시에 토사 제거, 소독, 민생 보호 등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과 생활 질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발라태진 단목욕촌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관성 만족자치현 제1중학교 발라태진 단목욕촌 주재 작업팀의 조용 팀장은 각 구조대의 긴급 수리를 통해 현재 주가장과 조가장의 도로가 이미 개통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가 통하면 공정 기계들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위험 구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조 작업도 질서 있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이후 련영성 무순시는 연이어 폭우를 겪었습니다. 현재 련영성은 전력을 다해 자금과 물자, 인력을 배치하여 수해 시설과 주택 재건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순시 홍수방지 가뭄 대응 지휘부 판공실 류혁 부주임은 현재 무순시의 모든 재해 도로가 복구되고 수력 발전 통신을 복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7개의 소독팀을 구성하여 최전선에 내려가 전시 주요 장소에 예방성 소독을 실시하고 10월 말까지 모든 수해시설과 주택 재건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를 1,000억 원 증가해 금융기관이 광서, 호북, 감숙, 절강 등 피해 지역의 경영주체, 특히 소규모 기업, 개인 공상호, 농업, 양식기업, 농가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함으로써 홍수 방지와 재해 후 재건 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 수타무가 20일 영국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영국 집권당인 노동당의 신임 당수 앤디 번옴이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신종부 구승을 위임받아 정식으로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2년 전 스타머는 노동당을 이끌고 영국의회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민정책,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국 전 주미대사 맨더슨의 에프스타인 사건 연루 논란이 지속되면서 스타머의 수상직 사퇴 압박은 점차 거세졌습니다. 압박 요인 중 하나는 스타머의 맨더슨 임명 결정의 실수였습니다. 맨더슨은 2025년 2월부터 주미 영국 대사로 재직했으나 임명 7개월 만에 해임되었습니다. 류는 그가 이미 작관 미국 재력가 제프리 에프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영국 경찰은 맨더슨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영국 언론이 맨더슨이 임명 후 보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당시 영국 외무부가 심사 결과를 뒤집고 그가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머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지만 그의 사퇴 압박은 이미 크게 팽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올해 5월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심각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잉글랜드 지역에서 의석 약 1,500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에서 의회의 과반 주의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일부 내각 대신과 노동당 하원 의원들이 스타머에게 사퇴 준비를 요구하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스타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자신은 도망가지 않고 가능한 모든 당 대표 경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버놈이 마크필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의회에 복구해 당대표 출마에 초기 자격을 얻자 스타머는 결국 6월 20일 노동당 당수직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버놈은 지난 10년간 당선된 영국의 7번째 수상입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영국 수상직이 회전문처럼 바뀌는 표면적 원인은 부적절한 집권 정책으로 인한 국민 불만이고 근본적 원인은 영국의 경제와 사회 분야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장기적인 정치적 분열로부터 경제 성장 둔화, 공공 봉사 압박, 높은 통화 팽창과 치솟는 생활비까지 영국이 직면한 수많은 도전은 어느 수상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면 집권당은 종종 당수 교체를 선택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된 것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적 다중 위기가 동시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보놈이 직면한 것은 여전히 영국을 장기간 괴롭혀온 구조적 난제들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정부연구소는 외부 위기, 인구 고령화,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지난 10년간 영국 정부의 관리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수상과 주요 인사들의 잦은 교체가 정책의 연속성과 정부 관리 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19일 버놈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도전이 놓여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생활비 위기와 과부하된 공공서비스 체계, 그리고 외교 및 이민정책 과제 등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영국이 현재 브렉시트로 인한 다중관리 난국에 깊이 빠져있어 버놈의 정책 구상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놈은 수상 취임 후 자신의 집권 이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우닝가 10번지 수상 관저 앞에서 연설할 때 지난 10년간 영국 수상이 빈번히 교체되면서 국민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임 정부는 반드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가장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정치 모델과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정치 권력이 중앙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민영화되면서 많은 지역이 탈공업화를 겪고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임 정부가 정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초당적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더 많은 권한을 중앙에서 전국 각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홈은 경제 측면에서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통제를 강화하고 영국 재산업화를 추진하며 정부 조달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본홈의 핵심 정치적 자산은 그가 지난 9년 넘게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맨체스터 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리렴은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홈은 이미 이 리념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국가 기능을 수도 런던 밖으로 이전하고 주택,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지방자치권을 확대해 런던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본홈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영국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본홈은 수상 취임 후 힘든 작업을 곧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상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재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자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코너에서는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중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그럼 본 프로그램 고전 해설인인 중앙민족대학 목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이 시는 시경 대아민로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경은 중국 고대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풍, 아, 송으로 나뉘며 민로는 대아에 속한 한 편입니다. 당시 주나라의 통치자 주려왕이 민중에게 무거운 부역을 가해 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자 서목공은 민로라는 글을 지어 간언했습니다. 글의 첫마디가 바로 백성이 극도로 고생했으니 조금 편안하게 해야 한다였습니다. 고역에 시달린 대중들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의 최초의 함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초요는 다시 사회 모델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유가의 경전인 레기의 레운 편에서 공자의 입을 빌려 두 가지 사회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대동이고 다른 하나는 초요입니다. 대동의 특징은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공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요의 특징은 대도가 사라지면 천하가 가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동과 초요 중 당연히 대동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례법이 무너진 춘추 전국 시대에는 대동 사회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선현들이 바라던 것은 례로 나라를 다스리는 초요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요 사회의 두 번째 함의로 고대의 비교적 리상적인 사회 모델입니다. 그 후 초요 사회는 또 풍요로운 생활 리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신기질의 서강월 야행 황사 도중이 이를 가장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질은 시에서 볕꽃 향기 속에서 풍년을 말하니 개구리 합창 소리 들려오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초요 생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요 사회의 이 세 가지 함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가 이 시를 인용한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초요 사회의 리상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인민을 근본으로 하는 정신 특질을 구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사상을 발양하고 빛냈으며 당이 제기한 초요사회 건설 목표는 바로 전통적 초요사회의 사상에 대한 창조적 전환이며 혁신적 발전입니다. 둘째, 초요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주식이 옛사람들이 초요 개념을 제기해서부터 2021년 7월 1일 천안문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초요사회를 중화대지에서 전면 실현했다고 장엄하게 선포하기까지 중국인민은 3천여 년간 초요사회를 추구해왔습니다. 1979년 등소평 동지가 우리나라는 20세기 말에 초요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기해서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미 40여 년을 분투했습니다. 특히 빈곤 해탈 공약 사업은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자고로 어느 정부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해냈습니다.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초요사회는 결코 우리의 분투 종점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의 리상적 견지에서 말하면 초요 위에는 대동도 있습니다. 당의 분투 목표에 따라 2021년에 우리는 첫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했고 현재 두 번째 100년 목표 실현의 분투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는 바로 세종국 창건 100주년 때에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당이 제시한 답은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이는 당이 중화민족을 위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도 합니다.
1: 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부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1년 8월 17일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 대중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며 소수인의 부유도 아니고 획일적인 평균주의도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공동 보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이 중요 론述은 공동 보유의 깊은 내포를 밝혔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 보유는 전체 인민이 모두 각자 몫이 있고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이지 소수인의 부유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 분화의 구도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규결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힘써 추진하고 양극화를 다로이 방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이 모두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현대화 진척에 참여하며 자신의 기여로 국가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합니다.
2: 병어근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현지 문화를 계승하여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일리 카자흐 자치주 카라다라진 춘쿠 시태촌은 관광과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쿠 시태촌의 마을 주재 제일석이 리승은 관광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처음에는 먹고 자고 이동하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르행, 쇼핑, 오락 제품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문화 몰입형 프로젝트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관광객이 그냥 겉만 둘러보고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지에서는 카자흐족의 무형문화유산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시작했고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전승인 기록을 작성해 민족가무 전통수공예 민속의례, 말문화, 특색음식 등을 중점적으로 계승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체험활동에서는 중쿠시태촌의 돈브라 연주와 노래 등 전통기술과 민속전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10여 개의 무형문화유산 전승거점과 수공예 체험공방을 조성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을 초청하여 상시적으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승석이는 마을에 창업하러 온 젊은이들이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새 주민들이 새 리듬을 활용하여 민족 문화와 농촌 관광을 더욱 긴밀하게 융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족 여성 레이자 마티티는 리승이 언급한 젊은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절강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항주에서 조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업무를 맡았습니다. 느긋한 삶을 동경하는 많은 젊은이들처럼 그녀도 점차 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고향의 민박 창업팀에 합류했습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중쿠 시태촌에 와보니 카자흐족 전통문화 풍습이 온전히 보존된 모습을 발견했고 또 어린 시절 귀로 들었던 민속 풍습들을 이곳에서 모두 실제로 만나볼 수 있었다면서 중쿠 시태촌에서 짙은 생활의 정취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은 과도한 상업 개발 없이 본연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느낌과 독특한 문화 체험을 선사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민박 운영 외에도 양털 벨트 제작, 양미지 수공 비누 만들기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관찰에 따르면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양털 벨트 만들기 체험입니다. 생 양털을 압착하여 형태를 잡은 뒤 원하는 크기로 직접 재단하고 마지막으로 벨트 표면에 무늬를 꿰매면 한 점의 양털 벨트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녀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양채기 교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목축민들이 손가락 다섯 개를 이용하여 빠르게 양을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목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류거리 이동 목장 시즌에는 목축민들이 이동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이자 마티티는 요즘 일부 젊은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유목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박 관리인들은 여름에는 중쿠 시태에서 일하고 겨울에는 알타이로 가서 일하며 여러 유명 관광지를 오가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쿠시티에서 레이자 마티티는 자신과 비슷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색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창의력으로 농촌 마을의 생명력을 일깨워 이 전통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0: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지속적인 상호 공격이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밤 미군은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발동했습니다. 19일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은 모두 자국에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새로운 미사일과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이란 남부의 기반시설을 공습한 목적이 무엇이고 해만 국가들의 해수 담수와 공장들이 공격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광범위한 우려를 자아내는지 그리고 미군 기지를 자주 공격하는 이란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군은 이란의 여러 지역, 특히 이란 남부 해안 지방을 연속 공습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의 해양군사감시시설, 방공시설 지휘센터, 해상작전시설, 미사일과 무인기 저장소 등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면서 미군의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여러 주 관원들은 교량, 철도, 공항 통신탑, 담수화 공장 등 민간 기반 시설들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중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호르무즈 간주는 특히 공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관계자는 최근 해당 주의 6개 다리가 폭파되어 수부도시 아바스항을 연결하는 일부 도로 교통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16개의 통신타워가 폭파되어 해당 주의 많은 지역 통신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등 중동 매체는 미국의 이러한 기반시설 공습은 이란 남부와 외부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면서 특히 아바스 항 차단을 위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아바스 항은 이란 해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의 중요한 기지이자 이란 최대의 상업 항구로서 군사와 경제적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 킹스칼리지 안전연구학원의 수석 강사인 마크 힐버는 미국 측이 다리를 중점적으로 폭격하는 이유는 이 다리가 이란 남부 운송선의 생명선으로서 군사적인 후방 지원과 작전 행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다리를 폭파한 것은 이란이 남부로 무기 장비를 운송하는 것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최근 충돌에서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아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18일 미군이 호르무즈 간주에 한 해수 담수화 공장을 공습하여 주변 20개 마을에 약 1만 명 주민의 식수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부문은 19일 자국의 한 발전소와 담수화 공장이 이틀 연속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대의 발전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만 국가들은 기후가 건조하고 담수 자원이 부족하여 물 사용이 담수화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를테면 담수화 공장을 통해 해수를 식수 관계, 공업 용수 등으로 처리하여 사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민 물 사용의 90%가 담수화 처리에 의존하고 바레인과 카타르는 이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환경 문제 전문가의 관점을 인용하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 나라들은 국토 면적이 작고 해수 담수화에 크게 의존하며 전략적 비축 저수지의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해수 담수화 공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사회와 경제 안정에 큰 위험 부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정치 강사 록삼 파르만 파마야는 미국의 이란 남부 담수화 공장, 교량, 공항 등 민간 기반시설 공격이 이란이 쿠웨이트의 동족 목표를 타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측은 쿠웨이트를 일종의 시범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18일 요르단 내에서 17일 두 명의 미군 병사가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의 미군 병사가 실종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0: 이 사건으로 인해 이란 관련 군사 작전 중 미군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은 사고 발생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요르단 내의 한 미국 공군 기지가 이란 측의 공격을 받아 인명피해 외에도 기지 내 비행기와 무인기도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란의 공습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최근 보복 작전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하고 미국 측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손상시켰습니다. 미국 측의 한 익명의 관원은 이란의 최근 1년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이 이란 측에 여전히 충분한 미사일 비축이 있고 그 미사일이 미국 방공 시스템의 요격을 더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에 말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여러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이 미국 방공 시스템에 적응했고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동식 궤도 변경이 가능한 미사일을 사용하여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이는 여름철 흔한 채소로서 무쳐 먹으면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줍니다. 하지만 쓴맛이 나는 오이는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복근의 한 남성이 집에서 재배한 쓴 오이를 반개 먹은 후 1시간 만에 심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상을 보였습니다. 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급성 간부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사는 그 원인이 바로 오이 속에 들어있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이에 왜 독소가 생기는 것일까? 네, 광동성 중이병원 응급실 부주임 이사 왕진중은 오이가 벌레를 타거나 그 속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화학적 방어를 시작하여 쿠쿠르비타신 B를 생성해 해충을 퇴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급성 독소는 일부 비소계열 화합물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고온에 견딥니다.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서 익혀 먹어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독성이 강합니다. 위장관을 심하게 자극하고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에는 위장 출혈,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효 해독제가 없습니다. 구토 유도, 수분 공급, 대성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쿠쿠르비타신 중독의 잠복기는 10분에서 2시간 사이며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위장 불편,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섭취 후 3시간에서 4시간 뒤면 복통,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손발 저림, 맥박 느림, 전신 무력감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독소가 장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관을 손상시키며 급성 간 손상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쿠쿠르비타신이 쓴 오이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박과류 채소나 과일의 쓴맛이 난다면 모두 쿠쿠르비타신 중독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쓴 오이를 먹었다면 어떻게 할까? 네,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예, 한 입만 먹었더라도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불편감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어지럼증, 무기력,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예, 가능하다면 먹다 남은 오이를 함께 가져가 이사가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듣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 고버넌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층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은 사회 고버넌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조문적으로 포체했습니다. 이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 고버넌스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제기한 중대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요한 의의, 중점 과거 및 사업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견실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용도 하에 우리나라 사회 거버넌스 체계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사회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면서 경제의 쾌속 성장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결정은 실천 경험을 종합하는 기초에서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부응하여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할 때 대하여 새로운 배치와 포치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 당은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진하는 실천 속에서 사회 거버넌스 규칙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심화되면서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서둘러 형성할 것을 제기했고 19차 당대회에서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 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으며 20차 당대회와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국가 안보 체계와 국가 안보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에 한층 더 포함시킬 때 대하여 포치했습니다. 우리는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민주적으로 협상하고 사회가 협동하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가 보장하며 과학기술이 뒤받침해주는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더 완비하여 사회 거버넌스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회 거버넌스의 현대화로 국정 운영 체계와 국정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하려면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근본적인 좌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이 더욱 강렬해졌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방면에 대한 인민의 요구가 날로 늘어났으며 정의 수호, 권리 구제, 안전보장, 서비스 공급 등 방면에서의 우리의 능력과 수준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를 제출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으면서 민생을 힘써 보장하고 개선하며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인민이 사회 거버넌스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시료를 평가하며 그 성과를 공유해야만 인민 대중이 더 충실하고 보장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중대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견식이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되고 호조되면서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했고 발전 과정에 직면하는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조건보다 많지만 여전히 발전 과정의 어려움과 전진 과정의 문제점, 성장 과정의 애로사항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맞서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들이 이전보다 더욱 준엄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고 표본 동치와 조치 선행을 견제하며 위험 예방 통제 기제를 보완하고 위험 연구 판단 기제, 결책 위험 평가 고과 기제, 위험 예방 통제 협동 기제, 위험 예방 통제 책임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만 사회 전반의 안정을 더욱 잘 수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점 과업의 실시를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결정은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을 견제하고 제도 보완, 기재 혁신,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회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하는 중점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포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재반 중점 과업의 실시를 착실히 틀어주고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사회 모순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0: 종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인민 내부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예방, 조정, 법치, 기층에 입각하여 먼저 예방하고 선차적으로 조정하며 법치를 운영하고 현재서 해결함으로써 작은 일은 마을 내에서 해결하고 큰 일은 진에서 해결하며 모순을 상부로 이전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네 가지 기층 봉사의 훌륭한 기풍을 크게 고양하고 가정, 결혼과 련애, 이웃, 채무 분쟁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색출과 해설을 계속 전개하고 적시 여러 부류의 모순과 분쟁을 기층에서 해소하고 맹아 상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남이 좋아, 인정이 좋아.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들이 한 깊은 리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먼저 밤샘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쉬고 나면 밤샘 습관이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낮에 잠을 보충하려도 잠들지 못하고 기운이 없으며 밤에도 여전히 잠들기 어려운 공경에 빠지곤 합니다. 내 몸은 도대체 어떻게 밤과 낮을 구분하고 우리가 밤을 샜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까? 내 인체가 주야를 구분하는 핵심은 생체 시계와 외부 신호의 협동작용이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원 제1-1호 센터 신경과 부주임 이사 리무는 인간의 뇌 속에는 식요차 상핵이라는 지휘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정교한 타임모어와 같아서 망막을 통해 외부의 빛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몸의 상태를 조절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는 낮에 강한 빛이 망막을 통해 식요차 상핵에 전달되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뇌를 깨어있게 함으로써 사람이 효율적으로 업무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밤이 되면 빛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식요차 상핵은 멜라토닌 분비에 대한 억제를 해제하여 멜라토닌 분비량을 크게 증가시키고 졸음이 밀려오게 하여 인체가 수면 상태에 들어가도록 이끕니다. 동시에 신체 여러 생리 활동도 주야 리듬에 맞춰서 함께 변동하며 밤낮 교대의 생체 리듬을 함께 구축합니다. 호르몬 분비 역시 주야 리듬을 따르는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나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등은 분비량이 낮과 밤의 교대에 따라서 규칙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리무는 신체 대사 활동은 낮에 더욱 활발해져 에너지와 영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밤에는 속도를 늦춰 회복 및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러한 생리 활동의 저호론 변동은 신체가 주야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감지하도록 합니다. 몸이 밤샘을 감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야 리듬의 혼란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억지로 깨서도 뇌의 식요차 상핵은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고수하며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서 휴식 명령을 내리고 멜라토닌도 제시간에 증가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졸림, 주의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등 신호들은 우리 모두 몸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샘은 몸의 호르몬 균형도 깨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코르티졸은 낮에는 몸이 깨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지만 밤이 되면 점차 감소하여 수면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밤을 새면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몸의 피로감을 계속 가중시켜 밤을 새울수록 더 피곤해지고 피곤할수록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리무는 밤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사효율 저하, 신경 복구 과정 방해, 면역 기능 약화 등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차원의 비정상적인 변화들은 모두 신체로 하여금 수면 시간이 영향받고 있음을 명확히 감지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건강한 몸은 규칙적인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생체 리듬을 지키고 밤샘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건강 투자입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의 첫걸음을 내디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어서 CT는 1년에 몇 번씩 찍어도 괜찮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침이 자꾸 낮았는데 CT로 폐검사를 한번 해볼까? 갑자기 넘어졌는데 뼈에 문제가 없는지 CT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네, 건강검진 처리되거나 몸이 불편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CT 검사 전에 고민에 빠집니다. 병을 제때 발견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만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해마다 11월 8일은 국제 방사선의 날입니다. 이에 CT 검사와 관련된 이 문점들을 한번 정리해서 과학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반 CT 검사는 연간 7회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내과학 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CT 검사로 인한 암 발생률은 연간 새로 증가된 암 사례의 약 5%를 차지하며 그중 폐암, 대장암, 백혈병 등이 흔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두 번째로 많고 복부 골반 CT 검사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는 연간 방사선량이 100밀리시버트 미만일 경우 인체 종양 발생률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 CT 1회의 방사선량은 2에서 15밀리시버트에 불과하며 조영증강 CT도 5에서 20밀리시버트로 안전기준치

보다 훨씬 낮습니다. 단일 검사 최대 방사량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일반 CT는 연간 7회 이하, 조영 증강 CT는 5회 이하로 검사를 받을 경우 이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인체 안전 허용 범위 내에 듭니다. 강조할 점은 CT 검사의 핵심 원칙은 필요성과 긴급성이지 단순한 횟수 제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질병 진단이 중요한 시점에서 CT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잠재적인 방사선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 진단용 CT 방사선량은 인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였으므로 환자는 지나친 우려로 필요한 진료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CT의 일반적인 방사선은 통제 가능하지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검사 대기시 CT실 문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서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 금속 물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경부 CT 검사의 경우에는 금속 틀이 유무를 사전에 이사에게 알려주어 불필요한 재촬영을 방지해야 합니다. CT 검사 시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숨을 들이쉬고 참는 동작을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 노출을 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우 동일 부위 CT 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을 두는 것을 권장하며 최근 유사 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몸을 조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량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영 증강 CT를 실시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약 2,500ml의 물을 마심으로써 체내 조영제 배출을 촉진하고 신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분별하게 CT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가능하면 초음파나 MRI와 같은 방사선 노출이 없는 검사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C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전용 저선량 스캐닝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신부, 특히 임신 초기에는 응급 상황이거나 CT가 유일한 진단 수단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CT 검사를 피해야 합니다. 네, 최근 자선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의사는 보다 신중한 위험 평가를 거친 후 CT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먼저 최여금 씨의 글 콩나물의 미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작고 단단한 콩알에서 나는 잠든 신의 혼, 아니 지레나 삶을 꿈꾸는 인간의 편린을 보았다. 흙과 어둠 속의 기억만을 품고 단단한 껍질 속에 침묵으로 각인된 그 콩을 나는 찬물을 담근 그릇을 무대로 마린의 춤으로써 깨웠다. 완벽한 어둠이라는 조명 아래 콩은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머금은 콩은 이내 하얗고 고운 머리를 내밀었다.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콩은 온몸으로 찬물을 받아들이며 몸을 비틀고 뻗으며 올라섰다. 뻗어가는 몸짓은 하나하나에 구슬였고 하루가 다른 자람새는 짧지만 강렬한 서사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를 밀치며 올라가는 뜨거운 생명력, 하얀 다리를 뻗어 펼치는 가장 순수한 춤사위였다. 나는 그저 물을 주는 관객이지만 그들은 성장 속에서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그들은 햇살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좁은 공간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롯이 자신을 성장시켰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데 있지 않았다. 어둠을 이겨내고 하얗게 피어나는 지레람, 그 과정 자체였다. 우리 역시 삶의 어둠 속에서 좁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역경이 그 찬물이 될 것이다. 콩의 찬물을 생명의 원천으로 삶았듯이 우리 역시 주어진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성장시키는 영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서로를 밀치는 경쟁도 서로를 더 높이 끌어올리는 생명의 춤이 될 수 있다. 마침내 그들은 솥 안에 끓는 물에서 마지막 시련을 맞이했다. 그것은 삶의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잠재된 모든 맛과 향을 끌어내는 마지막 편집 과정이었다. 아삭함과 시원함이 어우러진 맛 속에서

그들은 모든 침묵을 깨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씨가 되었다. 인간의 삶 역시 그러하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역경의 과정은 끝이 아닌 더 깊고 진실한 자신으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도약인 것이다. 고통을 통과해야만 자기만의 잠재된 진정한 가치를 피워낼 수 있다. 내가 직접 키운 콩나물을 식탁 위에 올리는 순간 콩나물의 미학을 목도했다. 그것은 지리란 성장의 미학이자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 완전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승화의 미학이었다. 나의 작은 부엌은 이제 생명의 위대한 서사시가 매일 쓰이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무대에서 나 자신이 어떤 시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말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결시 북산수학교 당 총지석이 교장 강규화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북산수학교 역사가 몇 년이 된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125년이랍니다. 영결시 북산수학교에 어릴 때부터 당의 역사를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자 주제교양 실천기지에서 학교 당 총지석인 강유화가 당기 앞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품은 이 학교에서 홍색 씨앗은 하나둘씩 학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다. 강유화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도나시 한 시골 학교 교인이사 당원이었던 아버지는 불행히도 26세 젊은 나이에 근무 중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어릴 적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르는지 전해 들으면서 자랐다. 아버지는 말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뒤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정부와 이웃들의 따스한 도움은 끊기지 않았다. 수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성장한 자는 그 은혜를 고향에 꼭 갚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다짐은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았다. 1997년 사범전업을 졸업한 후 그녀는 교편을 잡았고 영길시 연하수학교에서 시작해 진학수학교, 북산수학교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교육 일선에 몸을 담아왔다. 2021년 그녀는 북산수학교 당 총지석이 겸 교장으로 부임했다. 북산수학교는 영길시에서 최초로 당지부가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이 깊은 역사를 학생들에게 쉽고도 마음에 와닿도록 전하는 것이었다. 부임 후 그녀는 먼저 당사 이야기 100강 수업을 추진했다. 매 학급이 한 단락의 당사를 맡아 학생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수업이었다. 그녀는 교원들에게 연도만 외우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느낀 감정을 이야기에 담아서 들려줄 수도 있도록 이끌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들은 것을 나누는 기쁨을 통해 홍색 교양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배울 수 있었다. 홍색 교양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규화는 붉은 초의 불꽃 당근설 브랜드를 선보였다. 올해 7일을 맞아서 이 브랜드에 결부해 7을 맞이해 당의 은혜 노래하고 영웅 찬양 활동을 기획했다. 1차 당대회부터 20차 당대회를 주제로 각 당원 교원이 당의 역사를 강의하고 학생들은 영웅 인물을 선택해 그 이야기를 공유하게 했다. 인터뷰 당일 1학년 류희요 학생이 교단에 올라 닥터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흥미로운 대목이 이르자 류희요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혜화가 보낸 편지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은 앞다투어 대답하려고 손을 높이 들었고 수업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유화가 그려온 대화 플러스 참여식의 홍색 수업의 풍경이 바로 이것이었다. 홍색 탐방 수업에서도 홍색 울림은 계속되었다. 한 차례의 혁명 유적지 탐방이 끝난 후 한 5학년 학생은 집 앞에 있었던 허름한 흙담에 이토록 뜻깊은 혁명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의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강규호는 연변박물관, 태흥, 홍색마을, 로전사의 집 등 다양한 자본을 통합해 홍색 플러스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의 수립 탐방 로선을 설계했다. 학생들은 이 로선을 따라 역사를 되새기며
여러 민족이 대대로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발걸음이 닿은 곳이 교실로 되고 시선이 머문 곳마다 교세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규환은 교성에 어릴 때부터 당의 역사를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르자 주제교황 실천 기지를 세우고 홍색 대강당을 개설했다. 아울러 홍색 수업 듣기, 붉은 기 전달하기, 홍색 도서 읽기, 홍색 그림 그리기, 홍색 영화 보기, 홍색 가요 부르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홍색 문화가 학교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은 중국의 경극이에요. 화하의 아름다운 음료를 간직하고 있죠. 강규환은 아이들 수업을 통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 이를 위해서 무형 문화유산을 교정으로 학급마다 박물관 수업을 도입했다. 학급마다 한 가지 무형 문화유산을 맡고 학생들이 꼬마 선생님이 되어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소개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문화사절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주변 사회구역을 방문하면서 민족 단계를 이념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한 가정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사업의 가치입니다라고 강규환은 전했다. 교육 분야에 몸담은 30년 동안 강규환은 전국 교육 분야 선진사업 일꾼, 전국과학교육선진교장, 국가가장탁월한 10대 교장,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일 여성기준병,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등 여러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강규화에게 가장 값진 상은 아이들이 홍색 문화의 자양 속에서 신앙인은 새 시대의 청소년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이었다. 한기 또 한기 학생들이 홍색 교실에서 출발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갔고 강규화는 오늘도 이 학교를 지키며 학생들의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는 길잡이로 남아있다. 그녀는 세벌 속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그 씨앗들이 활짝 꽃 피울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팔면위풍입니다. 여덟 팔, 낮 면, 위엄 위, 바람풍으로 구성된 팔면 위풍은 위풍 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나라 말 원순이 재위 기간에는 전례 없는 혹정이 이어졌고 정치는 부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날뛰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통치자들의 폭정에 반항했고 백성들의 연연 봉기는 원나라의 통치 체제를 급속도로 와해시켰습니다. 봉기군 가운데서 비교적 세력이 강했던 주원장은 1356년에 집경, 오늘날의 남경을 점령하고 오국공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후 연연 승리를 거둔 주원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승이란 사람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승은 주원장에게 성을 높이 쌓고 군량을 비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승이 알려준 비결을 듣고 난 주원장은 바로 군량과 마초를 사들이고 병마를 훈련시켰으며 군웅을 제거하고 중원을 통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원장의 행동을 살피던 장사상과 진우량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주원장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 화운을 장사성의 아들로 변장시킨 후 진우량의 군에 파견해 군사 계획을 상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량 측의 대장인 장정변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장정변은 몇 번이나 진우량에게 충고했지만 진우량은 장정변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홧김에 장정변이 꼼꼼해서 박탈했습니다. 주원정과 끝장을 보려고 마음먹은 진우량은 전투를 벌였고 결국 진우량의 대군은 주원장의 부대에 의해서 괴멸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우량 역시 이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우량의 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원장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주원장 부대는 구강구에서 연회를 베풀어 자축했습니다. 군사들이 마음껏 술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원장은 대상 서달과 함께 조용히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그들은 달 밝은 밤길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놓습니다. 강가에서 그들은 한 쌍의 로부부가 배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달은 레이를 갖추어 그 부부에게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배가 강의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로이는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대장군은 위풍당당하다네. 주원종과 서달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남경을 수도로 정하고 명나라의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그때 강가에서 만났던 로 부부를 찾아 상을 내렸고 그때 탔던 배에는 특별히 빨간색을 칠하여 기념물로 남겼다고 합니다. 네, 팔면 위풍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위풍당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녁 시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익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중앙방송총국 뉴스 채널이 감동중국 2025년도 인물 시상식을 방송했습니다. 영예 수상자들로는 은폐전선에서 활동하다 대만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영렬, 공익활동을 견지하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며 사회에 보답한 조흥송, 사홍란 부부, 해외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다 장렬하게 희생한 아프리카 원조이사 장군교,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준 청년 본보기 장초범, 깊은 바다를 탐색하고 생명으로 사명을 다한 잠수용사 호건, 공안부 미얀마 북부범죄단속 전담실무조, 마을 주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향촌 간부 류명박,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법치 온기를 전한 우수한 법관 룡진품, 중국 속도를 보여준 고속철도 공정사 량건영 등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진심에 힘입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5편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령남의 옛 고을 뢰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장강 문명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원짜리 구운 떡을 파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85편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 안보는 민족 부흥의 근간이고 사회 안정은 국가 강성의 전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 재반 분야의 전 과정에 일관시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당의 전국 대표대회 보고에서 특별히 한개 장을 내와 국가 안보 문제를 논술하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철저히 수호하는 데 대해 전략적 포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서의 국가 안보 사업의 극단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국가 안보에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은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에 변화가 일어난 시대이자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비약을 추진하는 시대입니다. 신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유난히 준엄한 형세에 직면해 있고 전례 없는 외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각종 중대한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 강하지 못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총괄적인 조율기제가 완비화되지 못한 등 문제들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정권 안전,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확보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날로 늘어나는 인민의 안전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국에서 강국에 이르는 역사적 도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국가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을 겪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이 대변환 국면의 일부분인 동시에 세계 구도의 불안정, 조정, 변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 개방이 날로 심화되는 배경하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소들이 서로 겹쳐지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작용하고 서로 강화하고 있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대한 외부의 도전과 위험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정학적 개입, 항시적인 국제적 충돌,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세계적 범위에서의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경제정체, 금융 불안 등은 모두 기존의 국가 안보 구도에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주어 우리나라의 안보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가장 큰 전략적 경쟁 상대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위, 억제, 억압을 진행하는 것은 현 시기와 향후 한 시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의 외부 환경에서 가장 큰 위협과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건설과 민족 부흥 행정이 지체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확보하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발을 든든히 붙이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수호하기 위한 금성 철벽을 구축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면서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제시하고 실행하였으며 국가의 리익을 최고 리익으로 삼고 인민의 안보를 취지로 정치 안보를 근본으로 경제 안보를 기초로 군사, 과학기술, 문화, 사회 안전을 보장으로 삼으며 국제 안보 촉진을 의고로 삼고 발전과 안보, 개방과 안보,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요소와 비전통적인 요소, 자체 안보와 공동 안보, 국가 안전 수호와 국가 안보 구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안보의 이념 혁신, 전략 혁신, 정책 혁신, 제도 혁신, 체계 혁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 안보 전략 체계, 정책 체계, 법치 체계, 영도 체계, 사업 체제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분야의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도록

0: 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의 내포와 외연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풍부해졌고 시간적 및 공간적 영역도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넓어졌으며 내정 및 외적 요소도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복잡해졌으므로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깊이 있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며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관건은 전면적인 것이고 종점은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중요한 원동력과 보장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국가 안보 체계는 국가 운영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버팀목이며 국가 안보 능력은 국가 운영 능력의 중요한 구현이고 보장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경제와 사회의 현대화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기다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명남의 옛 고을 뢰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륙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한 뢰주는 초월 문화와 토착 문화, 이민 문화, 해양 문화, 중원 문화가 어우러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유구함으로 인해 명승고적이 많고 인문경관이 풍부한 뢰주는 예로부터 령남의 옛 고을, 바다 북쪽의 기이한 경관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뢰주 반도에 위치해 동쪽으로 태평양과 이웃하고 서쪽으로 북부만과 나란히 하는 뢰주 고성은 호수와 산을 거느린 아름다운 경치의 도시이자 뢰주 반도의 정치 중심이기도 합니다. 뢰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2000여 년 전 전국 시기에 조자웅이 월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석성을 쌓았으며 소한 때인 기원전 111년 이곳에 군사를 주둔했습니다. 그로부터 뢰주는 2000년 동안 줄곧 군과 주 혹은 부현의 소재지였습니다. 특히 당나라 이후 뢰주성의 위상이 날로 높아졌고 성과 명나라 때는 대규모로 성곽을 증축했습니다. 성곽의 군사 방어 기능을 강화하면서 뢰주는 정치 중심이자 군사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현재 뢰주성에는 당시의 십자거리와 기루식 건물, 전통 가옥 등이 남아 눈부셨던 어제의 뢰주를 보여줍니다. 뢰주성은 예로부터 유명한 바다 항만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뢰주성 밖으로는 남도하가 감돌아 흘러 바다로 가고 성의 남쪽에는 내항과 외항으로 나뉜 뢰주항이 있습니다. 이 뢰주항은 2000여 년 전 서한 때에 개항해 당시의 해상선로를 보유했습니다. 하여 뢰주는 당나라 때 중국 남해의 해상 실크로드의 기항 중 하나로 되었으며 대외무역의 중요한 항만 소재지였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인재가 난 뢰주는 유명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진문옥은 박식하고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조정이 수차 벼슬을 내렸지만 그는 연로한 부모를 핑계로 벼슬길에 오르지 않다가 631년에 동합주 자사로 되었습니다. 진문옥의 노력으로 동합주는 풍요로운 땅이 되고 현지의 쩡족과 요족 등 여러 민족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634년 당나라 조정은 동합주를 뢰주라 개명했고 그로부터 뢰주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사용됩니다. 뢰주반도의 개발에 큰 기여를 한 진문옥은 현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당태종도 그의 공을 크게 치하해 표창장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진문옥이 서거한 후 뢰주인들은 그를 뢰조라 존칭하며 그의 사당을 세워 길이길이 그를 기립니다. 뢰주 고성에서 서남쪽으로 5km 거리의 영방산에 위치한 뢰조사는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때인 642년에 신축된 뢰조사는 아름다운 경치로 뢰양 8경 중 하나에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뢰조사는 나란히 줄지은 3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에 질서 있게 위치한 중산문과 정전, 별채, 후전, 동서무, 종고루, 비랑 등 건물들이 독특한 지방 색채를 띱니다. 중심선의 제일 앞에 위치한 산문은 건듯 들린 지붕이 예스럽고 두 번째 정원에 위치한 정전은 앞쪽의 배정, 동쪽 및 서쪽의 별채와 함께 한자 모양을 나타냅니다. 특히 정전의 심플한 맞배 지붕이 완만하게 뻗어내리며 긴 처마를 조성해 짙은 지방적 특색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건물들이 중심선을 따라 배치되었으며 부지가 1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뢰조사는 영남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당입니다. 당나라 이후 뢰조는 역대 왕조의 죄를 지은 신하들이 좌천되거나 류배우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송나라의 관리들인 구준과 소동파, 소철, 임배구, 조정 등이 모두 뢰주로 좌천됐습니다. 그들은 뢰주에 머무는 동안 학교를 차리고 선진적인 중원 문화를 전파하며 뢰주의 문화 발전에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차린 학당과 서원은 많은 인재를 키웠고 그런 인재들은 뢰주의 문화와 교육에서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뢰주인들은 역사적으로 뢰주를 위해 기여한 이런 선현들을 기리기 위해 구준과 소동파 등 10명의 선현을 기리는 사당 10편사, 소동파와 소철 두 형제가 해후를 즐긴 호숫가에 세운 소공정, 구준의 사당 구공사 등 건물을 지었습니다. 뢰주에는 문화고적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들로는 사문탑과 뢰조사, 복파묘, 천령사, 시편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뢰주고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소호는 원래 이름이 라호였습니다. 송나라 때인 1022년 뢰주 사호 참군으로 좌천된 구준이 호숫가에 살았고 그 후 많은 명인들이 구준의 거처를 찾으면서 라호는 점차 명소로 되었습니다. 1097년 소동파가 좌천돼 담주로 류배를 가는 길에 뢰주에 이르러 동생 소철과 만나 둘이서 라호에서 뱃놀이를 즐기며 시를 썼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두 문호를 기념하기 위해 라호를 소호라 개명했습니다. 수양보들이 하늘거리는 아름다운 소호 기슭에는 소동파와 소철을 기념해 지은 소공정과 시편사, 준원서원, 래천정, 룡왕묘 등 고건물이 자리해 뢰주 8경을 이룹니다. 뢰주성 남쪽 령산에 우뚝 솟은 사문탑은 원래 계수탑이라 불렀습니다. 1614년 명나라 때 뢰주의 추관 구양보가 앞장서서 탑의 축조를 주도했습니다. 탑을 축조하기 위해 기반을 파다가 배말 3개를 발견하고 해원과 회원, 장원 등 사문 급제의 뜻을 따서 사문탑이라 개명했습니다. 루각 양식의 벽돌탑인 사문탑은 높이가 57m에 달하는데 내부에 계단을 만들고 외부에 란간을 만들어 탑에 올라서면 뢰주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천령사는 당나라 때인 770년 계산조사가 신축하고 그 후 역대에 걸쳐 개축하거나 증축했습니다. 현재 건물은 청나라 때 개축한

청나라풍의 고건물입니다. 산발을 따라 조성된 천룡산은 남쪽을 바라보는데 왼쪽으로 뢰조성과 이웃하고 오른쪽으로 소호와 인접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천룡산은 무성한 숲과 예스러운 고건물, 아늑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천룡산은 광동소관 곡강기슭의 남화사, 유원의 운문사와 함께 당나라 때 영남의 유명한 사찰로 인정을 받습니다. 1097년 소동파는 뇌주를 경유하면서 천룡사에 림시 거처를 정하고 천룡사의 주지 스님과 매일 불교 교리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동파는 주지 스님이 마련한 술을 한잔 마시고 승방 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와 아늑한 환경에 매료돼 만산 제일이라는 표내글을 써서 주지 스님에게 선물했습니다. 부지 7,000평방미터가 넘고 건평이 4,500평방미터에 달하며 건물 50여채를 거느린 천룡산은 뢰주반도 제일의 사찰입니다. 중심선을 따라 남쪽에서부터 속조폐방과 산문, 천왕각, 대웅보전, 장경각 등 건물이 줄지어 장관이며 중심선의 양쪽에는 종루와 고루, 승려들의 숙소 건물이 대칭을 이룹니다. 뢰주의 지방 문화는 독특하고 색채가 눈부십니다. 그중 광동 4대 방언가요에 드는 뢰주가는 중국의 131개 방언가요 중 하나로 뢰주반도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남국 예술의 기이한 꽃이라 불립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장강문명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장강문명관은 허북성 무한시 원박원 동로 8호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면적은 12,800평방미터로서 서청, 장강청에 들어서며 감지 문명청, 몽환 장강청 등이 있으며 소장품은 9,141점입니다. 장강문명관의 상설 전시, 장강의 노래, 문명여행은 물에 의해 생존하는 인류가 문명을 창조하고 또 문명이 생태에 융합되는 것을 주선으로 장강류역의 문물표본을 이용해 장강의 자연생태와 역사문명을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보인 참대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철갑상어뿐만 아니라 초나라 문화를 반영한 동존치, 증후검, 동방도 오나라 문화를 반영한 량저, 옥종 등 표본과 문물들이 있습니다. 장강문명관의 몽환장강체험청은 박물관 혁신 중 하나로서 장강이 지나는 각 성과 각 자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가장 고전적인

0: 건강을 소재로 대형의 몰입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장강료역의 자연 생태와 인류 문명은 장강 문명관이 전시하는 두 주선입니다. 자연 생태 부분은 주로 장강료역의 지형, 수문 수리, 생태 환경, 희귀 동식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부분은 주로 장강료역의 고고학 실물과 무형 문화유산 등을 집중적으로 전시합니다. 장강문명관은 국내 완전한 장강류역 과학수치에 의거해 현대적인 첨단 기술수단을 통해 장강 자연생태 발전 과정과 인류문명 발전 전망을 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강문명관은 세계 문명 발전의 높이에 서서 장강문명론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장강문명의 전승과 혁신, 발전을 둘러싸고 대한문명의 전승발전에 관한 세계 부동한 지역과 민족의 경험과 지혜를 탐색하는 기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생태론단, 장강류역 희귀종 보호론단, 장강류역 무형문화유산론단 등을 자주 개최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생태환경 개선, 희귀종 보호방법 모색, 대중의 문화소양 향상 기능을 갖춘 플랫폼이자 대하문명과 해양문명대화의 플랫폼으로 동서방 문화교류, 경제교류의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장강문명관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배경하에 국가의 책임과 문화적인 사명감을 구현하는 국가급 문명전시관이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장강에 립각해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문화경제교류 플랫폼입니다. 장강문명관은 장강을 전시하는 새로운 창구, 관광의 새로운 명소, 도시형상의 새로운 표지, 문화전시의 새로운 고지, 생태문명연구와 산업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1원짜리 구운 떡을 파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 정주의 젊은이 양근고는 1원짜리 구운 떡을 팔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별한 점이라면 그가 만든 구운 떡은 모양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것은 3D 립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객들은 대부분 현지 어린이로 양근고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만들어줍니다. 양근고네 가게에서는 총, 비행기, 항공모함, 삼성퇴 등 다양한 모양의 구운 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모두 단돈 1원이며 아이들은 반드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골라야 하는 바 어른들은 그들의 선택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방과 후 줄을 서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구운 떡을 먹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양근곤의 구운 떡에는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까요? 매일 오후 아이들이 하학하는 시간이면 양근곤의 가게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양근곤의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구운 떡들이 가득했으며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총, 포, 비행기와 항공모함입니다. 구운 떡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1원에 판매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항공모함인 료뇽함 여기 있습니다. 함재기도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양근고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상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군장비 판매상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구운 떡을 가득 담은 광조리를 내려놓으면 줄을 서 기다리던 어린이들이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옵니다. 있다면 양근고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맥의 구운 떡에 대해 정성껏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이는 섬 35, 우리나라 차세대 은폐 다용도 전투기입니다. 어린이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양을 내는 것이 양근곤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접 도면을 그리고 구운 떡이 부서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구운 떡으로 모양을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밀가루로만 만들어져 색도 단일한 데다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채워나자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율을 잘 잡고 윤곽을 최대한 뚜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양근곤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양근곤은 이 작은 구운 떡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만 있다면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27살인 양근곤은 하남 출신입니다. 연구생 학력인 그의 전공은 토목공정이며 졸업 후 그도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녔었지만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퇴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집에 방치되어 있던 아버지의 오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구운 떡 제작법을 전수받고 스스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운 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떡을 태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양근곤의 광조리에는 점점 더 많은 예쁜 떡들로 채워졌고 그는 가격을 1원으로 정하고 매일 오후 학교 부근에 가져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지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구생까지 졸업하고 구운 떡 장사라니. 상대방의 당돌한 질문에 양근고는 차마 선뜻 답하기가 어려웠으나 금세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의 영상은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의 떡을 찾는 어린이 팬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각해서도 안 되고 구운 떡의 모양도 계속 늘려야 했으며 품질도 추구해야 합니다. 가게가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어린이들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근고는 이는 장사이기도 하지만 더욱이는 아이들과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구운 떡 장사는 어린이들의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 속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힐링된다고 말입니다. 어린이들 특유의 진실함과 활력이 어른들의 정형화된 사유방식과 만나면서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 것입니다. 쏟아지는 주문 쇄도에도 양근고는 앞으로 대량화 생산을 하지 않고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견지에 나아가도록 용기와 꿈을 전하고 싶다고 표했습니다. 양근고는 흔한 밀가루 반죽으로 새로움을 구원하고 아이들의 즐거움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작은 구운떡 하나로도 아이들의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데 그 무엇인들 못 해내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선물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창의력 천재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구운떡의 열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작은 구운떡 하나가 어린들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어른이 되어서는 느끼기 어려운 즐거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진지한 태도로 가장 단순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양근곤의 견지가 바로 그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반갑다 친구야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소소는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제일 더운 날인 대소와 쌍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대기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를 크게 느끼게 되며 이때부터 소낙구름이 밀려오면서 자주 번개치고 우레가 울며 벼락도 칩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 6일부터 8일에 해당되는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0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소서로부터 대서까지의 기간을 5일씩 나누어 3개 후로 등분한 후 매개 후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초후에는 온풍이 불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기후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에 이미 복철에 들어섰으므로 열풍이 가깝습니다. 이후에는 귀뚜라미가 벽에 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지면의 온도가 높아지자 귀뚜라미들은 땅 위에서 무더움으로 추녀 밑이나 그늘 밑에 가서 있게 됩니다. 3후에는 매가 사나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매나 독수리들이 꺼낸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나와 먹이를 찾기 때문입니다. 소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온갖 과일과 채소가 더욱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를 먹게 됩니다. 특히 음력 5월 단오를 전후해 시철식으로 즐기는 국수, 수제비 등의 밀가루 음식은 이맘때 가장 맛이 좋고 채소류로는 호박, 생선류로는 민어가 제철입니다. 민어는 조림과 구이, 찜이 다 되지만 이 무렵에는 애호박을 넣어 끓입니다. 애호박에서 절로 단물이 나고 민어는 한창 기름이 오를 때여서 그 국은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이면서도 단물이 흥건히 배어 맵고 달콤한 맛이 첫 여름의 입맛을 상큼하게 돋궈줍니다. 작은 더위라는 소서부터 본격적인 더운 날씨로 접어듭니다. 이맘때가 되면 벼는 출수기를 맞아 논에서는 1차 농약을 칩니다. 무약을 치기도 하고 근년에는 손으로 뿌리는 농약을 치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장마기와 가뭄기가 겹치는 이때 논물 관리와 무너지기 쉬운 논독 관리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 양수기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김매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0: 노래 가끔은을 보내드립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묘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Sống xin thời đại, phấn chinh xin chinh chiến. Xin thời đại, xin chinh chiến, xin vĩ nghĩa.
3: Nghe nguyên chú, học nguyên văn, ngụ nguyên lý, trị quốc phương lược.
5: Trung Hoa Dân tộc Cộng đồng Thể Giải Luận, Tụng Đọc Bản. Trung ương Quảng Bá Đài Truyền Tổng Đài, Dân tộc Ngữ Ngôn Giám Mục Trung Tâm. 录制
6: 《中华民族共同体概论》第一讲：中华民族共同体基础理论。中华民族共同体意识是民族团结之本。习近平。党的十八大以来，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新时代。习近平总书记在民族工作领域把马克思主义基本原理同中国具体实际相结合，同中华优秀传统文化相结合，提出了以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为标志的一系列重大原创性论断，形成了习近平总书记关于加强和改进民族工作的重要思想，推动了马克思主义民族理论中国化、时代化。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是新时代党的民族工作的主线，也是民族地区各项工作的主线。必须坚持正确的中华民族历史观，深刻理解中华民族大家庭、中华民族共同体，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推进中华民族共同体建设等理念的准确内涵。必须准确认识到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有着深刻的马克思主义共同体思想和民族理论来源，根植于中华民族大一统历史传统，内化于中国共产党推进中华民族共同体建设的历史实践。必须系统把握习近平总书记提出的中华文明突出特性，着眼于建设中华民族现代文明，构筑中华民族共有精神家园，推进中华民族共同体建设。要通过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引导各族群众牢固树立正确的国家观、历史观、民族观、文化观、宗教观，增进各族群众对伟大祖国、中华民族、中华文化、中国共产党、中国特色社会主义的高度认同，增强各族群众的国家意识、公民意识、法治意识，不断强化休戚与共、荣辱与共、生死与共、命运与共的共同体理念，推动中华民族成为认同度更高、凝聚力更强的命运共同体。第二节，中华民族共同体的基本理念。 党的十八大以来，党和国家事业取得了历史性成就，发生了历史性变革。最根本的原因在于确立习近平同志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地位，确立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指导地位。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是当代中国马克思主义、二十一世纪马克思主义，是中华文化和中国精神的时代精华。作为这一思想的重要组成部分，习近平总书记关于加强和改进民族工作的重要思想，提炼了党的百年民族工作理论和实践经验，揭示了中华民族发展的内在规律，提出了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是新时代党的民族工作和民族地区各项工作的主线，科学回答了新时代民族工作举什么旗、走什么路等重大问题，是马克思主义民族理论中国化、时代化的最新成果，是两个结合在民族领域的生动反应，标志着中国共产党对民族工作规律性认识达到新的高度。一、十二个必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在民族工作领域的具体体现，就是习近平总书记关于加强和改进民族工作的重要思想。2021年召开的中央民族工作会议正式明确这一重要思想是新时代党的民族工作的根本遵循，集中体现为十二个必须。从战略定位看，必须从中华民族伟大复兴战略高度把握新时代党的民族工作的历史方位，体现了唯物辩证法普遍联系观点与中华传统文化整体观的结合，是新时代观察民族问题、做好民族工作

밀그림 세월 잘못났네 바테르 친휘롱아 겐든 그림 후리역인 돈 답기다지르센 화불놈이 잠이기 다섯 귀에다를 하길래 화원호 우진 막자들 담일디들 따라 챕차들 친휘몽 흑에서 내래 차사한 제라도 쓰러졌을 작에도 쓰러졌을 내일내해라 화울룽의 일다 희가지를 박아 주랄가르를 이겼을 친휘몽아 바른가리 손에서 내란 온순 면역은 수놨을 해란 호라자티 잡았 헉! 흔들리게 알아봤 타타타키로이다 멕트라 훈태간 구설갓 사바돈지 헬착도살 친회롱 흑기뛰지나란 화불롱래 후준다른 해란 기시가다슴 베레 베르크스 난 도가르 히노이돌 루아진 강 기지른 마차 젤헤기발 게름들라노이레 슈은 메르그득 아드고사 터르근 귀들다르발 훈 수나스 낫카다 훈들랑가르 훈마일 탓레이서 후문 훈치킴슈드레 화울룽헨 임 헬브리얼 베렉측심 련텐화 대군에게 위탓 여러 산들 대군에 해봐야 훌기 짜라 그대에 간다라 가라토타틀린 루아진강 화물룽네 본승메리기 짜라기 술 아치잠나란 일득이 라치 훌기는 바다 하나도 탄겐 헤르헤솔게 련텐 화기 내더라들 렌테나와 여러단들 지글긴 돈다 하이들 대란 하이들 게다 아군거리 더든 괴다 또다이리 루아진 강 내더라들 산드라 택튼 렌테나와 멜네간 털고르고 메라다들 이마 들자 멜그득 치르와이 털고르 치고르고 에름고에드블 셰르바벌 치키죠 얼음에도 햄 수란 호래가 셔바벌 제가 틀베레 옷옷가 귀회레 받아 약해외 루진간 느드기지 막다 일 딜레가 챕트이로이다 연텐화 제드네야 대한 터다다바자 허이런 문 제글이긴 돈 벨드간 발라 타벤 허 아름은 집스 쫀란 연텐화 예배 대알드란 제라트 가르니 클렌 루아진간 바르군 가리 손을 끄슨 벨에 우주해 벨 주해기 아무르고 부르고도 숨으레 흔들란 악기자가 때려버리간 간제사바디야 멋지에 후 렌테누하 간제르 두루아낫 마나라드 무대우가 벌리 히위다 친휘롱 나는 또 도리지레 헷 제일 행이 바스 초비

날 장치기 벌벌 야불든 해나 별들이 어디 불렀가간 비일로 해다 아빠 딜럭 울게를 벌 아타든 울게 화운 호다 린텐간 장난 죽던 덥던 설 차나 벌벌 터타닷 육치륵 장준 나를 홀지릅시오 은 이르든 벌 여우구의 저화랑 나르든 아르뿐 드문 지르기 따이질랏 아르뿐 아르네 냥냥 타이석이 별하르 늦게 하치시지 아인 장인 고데스톨 허일 성빙 벌벌 여우구이기는 나서보다 오치기 앞들이 되어서 못들게 여우구의 성석 첫 두른 바이러지 와시 미리 아르갈 은어를 갔어야지 바왕님도 진통날도 통관도로 빼를 듣지라 모염 드는 차산 민원 협보이는 것과 차간 울어서 조단하러 보더니요 절대 설계 못이 베스진 유허바이로 벌제 둘인 냥냥바 타이슨 아리긴벨 어다벌 올텐 운드스인 통관에 어디 타닥지그나 허이 타이딩은 소달지 티무가발 유너듀 막다 진통배가 리멍다 나리 오실스네서 오늘 흐드랑이 타들다로 회려벌대구이 여우구요 헐게 응엣 허스지 주스네간 뭐가 뭐토와 틸렌다간 허스지 젤리헤엽적 오치라마토와 주름된 해무스두르 허스지쇼 부인의 우럭사는 뭐가 뭐토와 벌이 틸리